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반딩 나와 힐리드 디맨의 마 스토리라인 저 나카메도르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힐리드 디맨의 마 스토리라인 저 나카메도르 Beat out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5: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는데요. 여파 때문에 뒤로 여의 하류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 이전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노원교부터 고장차가 있었던 월계 1교까지 제속도를 못 내고요. 이후로 군자교부터는 작업하고 있는 성수분기점까지 막힙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서창분기점부터 고장차 처리 중인 남동까지 밀리고요. 반대편 성남 쪽으로는 하기분기점에서 남동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분기점에서 김포까지,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고요. 더 가서는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까지와 하기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김신호의 폭성. 와, 10월 1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예요. 목요일 아침이고요. 지난 밤 사이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날씨가 정말 10월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서 와우한 이유가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생기가 넘치네요. 뭔가 소리도 좋아진 것 같고 10월을 맞아 TBS가 달라지나요? 뭔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나가는데 공기가 어제하고는 완전 달라졌죠. 며칠 전만 해도 이 시간의 햇살이 꽤나 강하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왠지 조금 부드럽기도 하고요. 공기와 햇살이 달라지니 집을 나설 때도 옷장을 한 번 더 보게 되네요. 아, 그리고 슬슬 아이스 음료보단요 따뜻한 국물이 반가워지네요. 하루를 보내는 모양새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고요. 10월 첫날의 이 공기도 곧 익숙해지겠죠.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0: 숨 넘어가네요.
1: 소소한 이야기와 전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복송 10월 1일 목요일 첫 곡 김기영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을 아침 가을 편지죠? 아침을 얘기하고 싶은가 보다. 현우 PD가 왜요? 아침에 무슨 일 있어요? 가을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이 될 거라고 해서 마음의 준비를 그나마 했는데도 막상 나와보니 생각보다 더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좀 든든하게 입고 나오셨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긴 셔츠를 챙겨오다가 오늘은 또 반팔을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어제 모종의 어떤 일을 했는데 꽤 덥더라고요. 아유, 잘 버텨야겠죠, 오늘?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괜히 가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낙엽도 좀 밟으면서 괜히 분위기도 잡고 싶고. 가을 전어? 아, 저 냄새 못 맡았죠. 굽질 않았기 때문에. 회는 먹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하게도 가을 전어는 먹었네요. 겨울이 금세 오진 않을 거예요. 야, 왜 오래 즐기고 싶은 계절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걸까요? 어서 오십시오. 잭과 콩나무님. 안녕하십니까, 암디님. 10월 1일 새로운 달의 첫날이네요. 이 일하면서 음악을 듣는 건 참 좋은데요. 함 퀴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조금, 아주 조금 아쉬워요. 히히. 어제는 90년대 감성이었는데 오늘의 첫 곡은 가을, 가을하네요.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잭과 콩나무님.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산마청의주님께서요. 청년춘호 형님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추우셨죠? 아, 제가 있는 곳은 좀 온도가 날이 거꾸로 가나 봐요. 78주년 국군의 날이네요. 오늘따라 육군 중사 큰아들과 해군 중사 막내아들 생각 더 납니다. 큰아들은 쉬고 있고요. 막내는 광주함 타고 바다 위에서 임무 수행 중입니다. 두 아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든든합니다. 춘호형님도 그러시죠? 10월의 첫날 한 달 동안 모든 분들 앞길에 파란불이 켜시길 바랍니다. 라고 따뜻한 문자 주셨어요. 우리 일산마청의 주님 두 아드님 덕분에 저도 든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하고 있죠. 언제였던가 최근에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10월 1일이 휴일 공휴일로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계룡대에서 국군의 날 기념식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무기를 날로 잘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은 저도 옆 소식을 통해서 듣곤 했습니다. 뉴스 전문 채널 보니까 나오고 있네요. 쫙. 5584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준호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 올해 세 달 남았어요. 유유유. 노래 신청합니다. 벌써 1년이죠. 브라운 아이즈. 예, 벌써 1년. 이 곡을 정말 잘 준비해준 브라운 아이즈. 이 곡은 저희가

0: 3부 문화통신 때 전해드리겠습니다. 3828님께서 안녕하세요, 형님. 오랜만이네요. 가을이네요. 좋은 계절, 좋은 방송, 정성화 거의 다된것 같네요. 형님의 공이 큰 듯. 아니에요. 와보셔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유, 우리, 기술 감독이랑, PD랑, 뭐, 다들, 눈곱 뛰면서 지금 하고 있어. 몇끼 일을 해야 되거든. 아유, 힘들어, 힘들어. 그래요.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뭔가 밝아지고 있다는 느낌은 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두 시간이 그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힘이 나고요. 다시 한번 제가 대표로 감사하다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함신의 폭성을 3부는요.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이죠. 우리 김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기대가 돼요. 오늘 스튜디오에 높게 올라왔어요. 뭔가 잔뜩 준비가 온것 같습니다. TBS 라디오 함춘의 복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요. 무료 TBS 앱 아니면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어요. 함춘호 한번 검색해 보시죠. 저도 실은 잘안 들어가 봐요. 부끄럽거든요. 이상한 거 자꾸 올려놓더라고. 뭘 자꾸 올려놔. 이쪽에 오시면 선곡표와 저의 이상한 것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도 이 채널에서 함께 할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놀러 와 주십시오. 김혜지 아나운서는 와서 안 봤으면 좋겠다.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본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 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이야,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소리가 들리네요. 김성호입니다.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 있습니까? 아, 저는 지금 저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형원의 유리벽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성호의 목소리로 당신은 천사와 커피를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저요? 글쎄요. 천사가 누구일까요? 다양한 천사가 있겠죠? 예. 신영안의 유리벽 함께했고요. 이일오일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첫 곡 가을 편지부터 너무 좋은 곡 눈물 나네요 하셨고요. 오늘도 2시간 행복할 시간입니다. 행복할 시간이요. 맞습니다. 운전 중이라 인사만 잠깐 드려요. 어우, 야, 감사하긴 한데 조심하셔야지요. 환절기 건강 조심하세요. 예, 건강, 감기 조심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3386님, 안녕하십니까? 춘호님, 현호님. 아침, 저녁으로 다소 차갑지만 지금 이곳 남양주는요. 높고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상쾌한 10월의 첫날. 추측합니다. 늦어도 내년엔 시민의 방송이 정성화되길 기대해도 되겠죠? 그때까지 저희가 버텨야겠는, 갑자기 얼굴들이 안 좋아지네, 밖에. 안 돼요. 올해 안에 돼야 돼요. 고난과 시련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는 관계자 여러분과 애청자 다들 되어 힘을 내자고요.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늦어도 올 겨울 전에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안 될까요? 참. 자, 시민의 방송 TBS입니다. 아, 뭐 무슨 글 쓰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군요. 써봐요, 써봐. 내가 한번 읽을 테니까. 아, 첫눈 오기 전에. 그래요, 그럽시다. 목표를 정하죠, 명화. 첫눈 오기 전에 정상화돼서 첫눈 오는 날 딱 선물로 방송 시작하죠, 뭐. 6832님께서는요. 암디님, 현우 피디님, 무척 반갑습니다. 1800평 비닐하우스요? 와, 가늠이 안 되네요.

1800평 비닐하우스를 인보 없이 옆집이랑 우리 두 사람이 다 해내고 있죠. 오. 어제는 900평 호박 정식 마치고 오늘은 먼저 심은 900평 호박을 순치기하고 드디어 집게 작업에 들어갑니다. 커피 한 잔으로 잠깐 쉼하며 포커송 듣습니다. 개인적으로 호박쌈 맛있게 잘 먹거든요. 근데 6832님, 그 제가 잘 몰라서요. 호박 정식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순치기는 알겠는데 집게 작업은 무엇일까요? 혹시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36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시골집에 밤송이가 툭 입을 벌리고 있네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시를 잔뜩 세우고 단단히 닫혀 있었는데 이게 또 충분히 있고 나니 저절로 벌어져서 품고 있던 밤 알을 세상 밖으로 툭 내어놓습니다. 때가 되어야 열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이 없는 듯해도 그 안에서 자기 몫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것들, 가을의 예술 작품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습니다. 앙 다물고 있던 밤송이가 이 가을이 다가오면서 툭 안에 밤알들이 커지면서요. 정말 뱉어내기 위해서 입을 조금씩 조금씩 벌리는 거죠. 겨우 물고 있는 그 모습들. 계절이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5098님께서요. 가게에서 키운 목화꽃에서 솜이 나와서요. 그래요? 문익전 선생님. 와, 이게 이런 자연의 놀라움이 있군요. 아, 신청곡 강은철 산포로 가는 길 사진 보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강은철 산포로 가는 길.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2: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3: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제 프로그램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 2부가 통합으로 운영되던 것이요. 1부, 그리고 2부, 3부, 4부. 이렇게 4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방송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2부 첫 곡으로 권인하의 계절이 음악처럼 흐를 때 함께 들었습니다. 푸른도님께서 9월과 10월

사이 그야말로 가을의 고갱이를 지나는 날들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2026년의 하루, 10월의 첫날, 메말라가는 나뭇잎처럼 마음 바스락거리며 시작합니다. 주신 글 중에 이 글이 눈에 딱 띄네요. 다시 오지 않을 2026년의 하루, 10월의 첫날, 이라는 이 마음에 글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괜찮나요? 퀴즈 함 퀴즈. 오늘은 제78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위용과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고 나라의 안보를 되새기는 날인데요. 그런데 10월 1일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세계 검은 뭐뭐의 날이죠. 뭐뭐는 오늘 동물을 맞추는 겁니다. 이 검은 털 색깔 때문에 다른 동 색깔의 동물들보다 입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겉모습보다는 그 동물의 매력을 한 번 더 봐주자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 동물은 늑대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지요. 군용견이나 안내견으로도 활약하는데요. 이 동물은 누구일까요? 아니, 그냥 답을 드리지 그래. 군용견, 안내견. 뭐야?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보기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번 개, 2번 용. 검은 용? 용을 군용으로 쓰나?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 필요한 유료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아, 그나저나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니 예전에 집에 있었던 그 검은 그 아이 생각나네요. 아유,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두 곡 준비했습니다. 김원선 강아지, 그리고 노 리플라이의 강아지의 꿈.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게요. 정답은 1번 개였습니다. 오늘이 세계 검은 개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 개들이 보호소에서 다른 색깔의 개들보다 입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날이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검은 개를 괜히 무섭게 생각하는 선입견도 있고, 또 사진을 찍었을 때 표정이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결국은 색깔이나 생김새만 보고 동물을 미리 판단하지 말자는 뜻이겠죠? 뭐꼭 검은 개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동물들 조금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많은 문자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8803님께서 정답 개. 저희 집 반려견 가수류와 심쿵이가 치와와 검정색입니다. 아, 근데 놀이터에 가면 왕따 당해요. 이 강아지들도 검정색 강아지는 싫어한대요. 유유. 오늘도 행복한 시간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이게, 개들이 이렇게 서로 이 눈이나 이런 표정을 보고 서로의 친밀감을 나타내기도 경계도 하곤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검은색으로 덮여 있으면은 그 표정이 잘안 보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검정색 강아지를 검정색 강아지여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표정이나 작전을 알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를 한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요즘 그 자동차 래핑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검은색 차 사다가 희게 바르거나. 저는 저는 아니군요. 저는 그냥 약간 보호필름만 씌웠던 기억이 있는데, 색을 완전히 바꾸는데, 아이 강아지들한테 염색을 해주면 피부에 또안 좋겠지. 취소하겠습니다, 그건. 아, 자연 색깔 그대로 잘 예뻐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네.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검정색이어서 싫은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개에 대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경계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124님께서 정답 1번. 개입니다, 개. 개. 저희 강아지는 퍼그였는데요. 15년 되던 가을에 저 멀리 갔습니다. 오, 2015년도에, 오, 벌써 12년이 되었다는. 와, 그리우시죠? 그립죠? 아, 그리울 거야. 그럼요, 이 개와 나누는 교감이 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아이들이 키우던 그, 나이가 좀 노견을 저희 집으로 보냈어요. 처음엔 제가 밤에 들어가면, 저를 이렇게 슬금슬금 바라보면서 경계하더니, 새벽에 제가 들어가면은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슥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자기의 다리를 내주더군요. 풀썩 하고 제 앞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인연을 맺었던 그 아이는 떠날 때도 제 곁에 와서 떠나더군요. 아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아이. 6831님께서 함디님 개죠 개. 시골로 들어와서 친정에서 새끼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와서 키웠더니요. 시골로 들어올 때 키웠는데 어느 날 강아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동물병원에 가서 기부수를 했죠.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런 똥개도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죠 하시면서 웃으시더군요. 그런데 이 집에 데려온 강아지는, 이놈의 똥개는 한 시간이 되기 전에 기부스를 막 풀어버리더군요. 크크크.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유, 손에 반짝가루만 묻혀도

편한데. 에이, 참 귀여웠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답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은 네 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가 좀 살림이 됩니다, 요즘. 5972님 축하드려요. 제가 개띠입니다. 왈왈 정답 1번 개. 5972님 82년생이신가? 94년생이시겠지. 축하드려요. 그리고 5048님 축하드립니다. 아, 처음 보내봅니다, 문자. 저희 집엔 하얀 강아지가 있어요. 오늘은 특식 준비해야겠습니다. 오늘 세계 검은개의 날인데 하얀 강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염색하진 마시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특식 준비해 주십시오. 8659님께서도 축하드리고요. 정답 개. 저는 사람 좋아하는 순둥이 시베리안 허스키랑 살고 있습니다. 오, 덩치가 있잖아요. 얘네들 한 세네 마리 모여 있으면은 근처에 못 가겠던데. 오, 이 끌고 있으면은 어휴, 끌려갈 것 같고. 근데 이놈의 순둥이 시베리안 허스키 작은 강아지들한테 물리고 다닌대요. 오, 야, 너 안녕. 와, 예쁘다. 와, 진짜 착하게 생겼는데요? 노란 옷 입힌 거죠? 이야,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이렇게 봐서는 가늠이 안 되는데. 오, 예쁩니다. 눈 색깔이 매력 있는데요? 파란 눈인 것 같은데. 이야, 좋으시겠어요. 아무튼 부럽습니다. 자, 한 분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0214님 정답 개입니다. 군견은 셰퍼트죠. 항상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아, 이제 가을이 온 것 같네요. 남양주는요, 저녁에는 추워요. 가을 노래 한 곡 부탁해도 될까요? 수고하십시오. 아, 그럼요. 그럼요. 가을 노래. 이젠 가을 노래 많이 나갈 것 같아요. 5972, 5048, 그리고 8659. 0214. 이 네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샵 0951 문자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왜냐고 물으신다면, 그 제대로 안다면은 선물을 저희가 제대로 보낼 수가 없거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2부를 마칠 시간입니다. 2부 끝곡으로, 저희가요, 0214님이 신청해 주신 최헌 가을비 우산 속을 함께 듣고 2부를 마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평택 제천간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남한성 부근 갓길에서는 사고 처리가 3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4km 구간 정체고요. 반대 제천 쪽으로는 서한성에서 남한성까지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작업하고 있는 신갈분기점 일대와 동탄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수원 일대와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쪽으로 지하도로 안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2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홍제문 터널부터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풀 시간입니다. 새로운 달의 첫 페이지가 활짝 열리는 10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어느덧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면서 옷깃을 절로 여미게 되는데요. 하늘은 티없이 높고 푸르고 계절의 결이 한층 더 극하게 깊어지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되는 요즘이죠. 오늘 10월의 첫 한풀리, 가을의 푸른 공기와 더불어 잘 어울리는 어쿠스틱 퍼크록의 영원한 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곡 준비했어요. 맑고 순수한 하모니로 청춘을 노래했던 듀오죠. 사이먼과 가펑클, 사이먼 가펑클이 1970년에 발표한 명곡 엘 콘도르 파사, If I Could 입니다. 페루의 오랜 민속 선율의 폴 사이먼이 시적인 영어 가사를 붙여 전 세계에 널리 알린 이 노래는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순수한 영혼을 한 마리 콘도르 새에 빗대어 노래한 걸작이에요. 이 곡을 들으면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닮은 소박한 사운드 배치에 마음을 뺏기게 돼요. 안데스의 바람을 품은 듯한 전통 플루트, 쾌나라고요. 그 다음에 그 차랑고로가죠. 페루의 그 기타처럼 돼 있는, 아, 소리 내기 어려워요. 그 신비한 울림으로 폴 사이먼의 정갈한 기타와 아트가 펑크의 맑고 고결한 미성이 포개지는데, 이게 듣는 순간 스튜디오 안으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가을 산맥의 바람이 휙 불어오는 듯합니다. 이 곡은 얽매이고 짓눌리는 삶의 굴레 대신 높은 하늘을 날아오르는 당당한 자유를 선택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달팽이보다는 참새가, 못보다는 망치가 되어 세상에 당당하게 부딪히겠다는 노랫말.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묵직한 용기를 불어넣어줍니다. 10월을 여는 목요일 아침,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이 숭고하고 자유로운 선율에 마음을 가만히 시선해 보시고요. 탁 트인 가을 하늘처럼 활짝 열린 마음으로 기분 좋은 한 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엘 콘도르 파사, If I Could.

좋으시죠? If I could 많이 따라 불렀던 그런 가사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만 따라 불렀어요. 아픈 뭔가 문장이 많아가지고요. 6832님께서 답 주셨습니다. 이 포트에 상토를 담아 호박 씨앗을 키워 보름이나 20일 키워 묘종이 자라면 밭에 심는 걸 정식이라고 하죠. 아, 저는 죄송해요. 호박 잎을 쪄서 그때 먹는 줄 알았습니다. 900평 하시고 나서. 아, 그리고 호박이 자라면 원주기를 남기고 겨순을 제거하는 것을 순치기. 예, 이건 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호박이 자라면 넘어지지 않게 줄 파이프 중반에 끈을 매달아 집게로 잡아주는 걸 집게 작업이라고 하는군요. 적당한 높이까지 올라가면 옆으로 돌려주는 작업들을 하죠. 하, 호박 농사는 손이 너무 많이 가는 농사죠. 유유.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저렇게 되는 거군요. 아, 덕분에 맛난 호박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어이, 어이, 이거 호박잎이네. 감사합니다. 답글. 9464님께서 오늘도 앞차를 미워하며 출근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봤더니 오늘은요, 내 뒤가 텅 비어 있는데도 굳이 느리지도 않은 제 앞으로 끼어드네요. 왜? 왜 그러실까? 아, 참. 앞이 답답한 게 싫은가 보죠, 뭐. 평택 단거리 길은 강 옆으로 코스모스가 예쁘게 피어있는 드라이브 맛 코스입니다. 출퇴근용 운전에 즐겁지요. 하시면서 국군의 날을 맞아 군복무 중인 막내 아들 응원합니다. 신청곡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오랜만에 듣는데요. 준비했습니다. 9464님, 김상희님입니다.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이곡 듣고 현우 PD 들어오나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0: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춥니다.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 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함춘호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제작본부에 뭐 먹고 있다고 했죠?
1: 직원입니다. 직원. 네, 네, 직원입니다.
0: 아, 이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1: 어떻게 아, 그래요?
0: 계절 타요?
1: 전 뭐 특별히 계절 타진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 겨울을 좀 좋아하기는 하는데, 아, 뭐, 가을 타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네.
0: 겨울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혹시?
1: 제가, 뭐, 겨울에 태어난 것도 있기도 하고, 좀, 더운 것보다 추운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0: 아, 네. 그렇지.
1: 약간 좀, 서늘한 그런 느낌? 아, 뭐, 가을도 비슷한 느낌일 수 있는데, 서늘보다 좀 추운 거 있죠. 아예 추운 거. 네. 그런 거.
0: 덮었을 수 있으니까.
1: 아, 그렇죠. 좀 따끈따끈하게 할 수 있고.
0: 너무 더우면, 껍질을 그쵸. 계속 까도 더 네. 깔 수 없는 부분이
1: 뭐
0: 있잖아.
1: 살 수가 없으니.
0: 더 그게 네. 좀 곤란하잖아.
1: 특히 이번 폭염은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0: 아,
1: 올여름.
0: 그렇습니다.
1: 생각해보면 지난 폭염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야, 이게 덥다 덥다 하지만 야, 그래도 좀 추울 때 되면 이걸 또 이 추억 삼아 얘기할 때가 올 거다. 그래. 막 설마 그럴까 했는데 진짜 점점 오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참 이 시간의 흐름은. 참
0: 볕을 따라 볕을 따라가 이렇게 볕을
1: 이렇게 그렇죠. 이제 진짜 틀리더라고요. 아침에 특히 뭐 새벽 6시 7시일 때는 싸늘한 느낌. 예. 저희 또 집이 산 근처잖아요. 그래서 더 춥잖아요. 예.
0: 파주 지역이
1: 맞습니다.
0: 1, 2도가 낮은데 거긴 좀
1: 더 추워요. 예, 심지어 아마 한 자리로 간 느낌도 살짝 들더라고.
0: 벌써.
1: 예, 산 여기 산 저희가 그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곳 뒤쪽은 산이거든요.
0: 김장한다는 이야기 나오겠네요.
1: 그러게요. 이제 10월 이제 추석 지나면 진짜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가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문화통신 들으시다가 아는 덴데 하시는 분들은 관람 꿀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여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이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로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처음으로 가볼 곳 어디예요?
1: 처음에 경북 안동입니다. 안동. 네, 또 양반의 고장이라고 하는 네네. 경북 안동인데 여기 안동에 만휴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휴정.
0: 오, 만휴정. 네,
1: 저도 이번에 자료 찾아보면서 알았는데 만휴정은 조선 중기의 문신 보백당 김계행 선생이 지운 세운 정자인데 오. 이 정자가 단순한 정자가 아니라 여기가 계곡, 폭포, 숲 이런 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0: 아, 주변 경관이 좋구나.
1: 이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 2011년에 이 안동 만휴점 원림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지정 유산 명승에 지정이 됐습니다.
0: 이야,
1: 우리나라가 인정을 했죠.
0: 우리나라.

0: 유산가.
1: 네네네네.
0: 아, 유네스코는 아직.
1: 유네스코까지는 아직 국가 지정 유산. 아, 예. 그럼 우리나라 지정 유산이면 뭐 그 유네스코급이죠. 뭐.
0: 그렇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의 문화가 근데 이제 세계 탑인데.
1: 네. 이 만유정이 근데 이제 원래는 해가 지면 뭐 다른 뭐 이 명소도 그렇긴 하지만 해가 지면 이제 뭐 문을 닫을 거 아니에요. 관람을. 네, 네. 근데 이번에 10월 3일부터 이제 개천절부터 24일까지 이번 프로그램 기간 동안에는 야간에 문을 엽니다.
0: 오, 조명이 있나 보다.
1: 근데 매주 토요일만. 매주 토요일 주말. 네. 평일에는 아닙니다.
0: 전기세가 나오니.
1: 아, 네. 뭐 사유로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네. 근데 여기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그 만유정 마루 위에서 고택 달빛 음악회를 합니다.
0: 누가?
1: 그 누가?
0: 아, 누군 안 나왔어?
1: 누가 하는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0: 아니, 연락 없던데.
1: 아, 그렇죠. 우리 함디는, 아, 아닙니다. 아니,
0: 그 고택에서 네. 음악질 하니까 좋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있던데. 일단 대기실이 고택의 아, 고즈넉한 사랑방이야. 오. 좋더라고요.
1: 고택의 그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0: 있습니다.
1: 그 특유의 그 향도 나고.
0: 아, 그리고 네. 집의 구조가 약간 디귿자, 우리나라의 구조가 약간 디귿자잖아요. 고택의 마루 부분에서 주로 무대를 하고 고을 중심으로 이렇게 싹 감싼 듯이 객석이 되어 있는데 네. 분위기가 좋아. 아,
1: 그렇군요.
0: 근데 연락 안 왔던데.
1: 일단은 함디는 이번에는 연락 안 하는 걸로.
0: 이번에 쉬라고 하나 봅니다.
1: 여기서 이제 버스킹 공연 같은 게 또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를 이용해서 직접 한지 등을 이용해서 그 직접 만들어 보는 밤길을 밝혀보는 만유정을 비춰줘. 요건 아마 이제 그런 등을 만들어가지고 네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연의 소리, 만유정 자연의 소리를 담아내는 ASMR 체험도 하고 또 그 달빛 아래 인생샷을 남기는 포토타임 뭐 이런 것도 이제 됩니다.
0: 안동 다녀본
1: 저 안동은 갔다 본
0: 집이 근처 아니에요? 예.
1: 저는 이제 경남 쪽이니까 그럼 경북 위쪽이잖아요.
0: 처갓집이나.
1: 처갓집은 김천이라서 조금 다릅니다.
0: 저 어떻게 전혀 연결이 안 될까?
1: 한번 가보고 싶긴 한데.
0: 아니, 어떻게든 억지로.
1: 안동이, 담으면. 안동 국밥이 맛있거든요, 또.
0: 안동 국시.
1: 국수도 있고, 국밥도 있고. 네. 아, 갑자기 또.
0: 자. 빨리 가야 되겠다.
1: 좋습니다.
0: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1: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에. 부여하면 또 백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백제 문화제를 하는데 네. 올해 72회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문화제인데 여기 이제 10월 3일 날 이제 개막이 되고 9일 동안 열립니다. 충남 부여군 시가지 일원에서 열리는데 첫날에는 이제 대규모 천도 행렬과 사비 천도 선포식 열리고 정림사지 주무대에서는 백제 새로운 시대를 열다 이것도 하고 아까 우리 오늘 그 국군의 날 여기 기념식 때도 나오던데 네. 드론 뭐 이렇게 격추하는 거 뭐 그런 시연도 하더라고요.
0: 진짜요?
1: 네, 그거는 드론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을 드론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그걸 방어하는 그런 시연을 하더라고. 오, 레이저로 쏴가지고 막 떨어뜨리고 그러더라고.
0: 드론이 우리한테 왔을 때
1: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건 이제 군사용이니까.
0: 아. 네.
1: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군사용도 마찬가지고 이런 뭐 행사나 문화도 마찬가지지만 네. 드론이 안 쓰이는 곳이 없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0: 갑자기 네. 말씀하시니까 네네. 제가 지난번 어디죠? 저기 부평에서 공연을 하는데 한참 열이 올랐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무대를 장악하더라고요. 떠올라가지고.
1: 아, 행사 때문에.
0: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니들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래서 좀 이따 얌전히 가라앉던데.
1: 아, 그렇군요. 여기 이제 백제 문화제는 당연히 이제 뭐 공격형 드론 이런 게 아니라 드론 아트쇼 여기 열립니다.
0: 근데 멋지긴 하더라.
1: 아니, 뭐 그걸로 이렇게 막 단순히 글자를 표현한 수준이 아니더만요. 전 처음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말하자면 뭐 함디 얼굴을 만들었다가 제 얼굴로 싹 바뀌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인 거지.
0: 진짜 깜짝 놀랐어.
1: 대단하더라고요. 네.
0: 하나 사고 싶더라고요.
1: 아, 드론을.
0: 하나 갖고는 안 될까?
1: 엄청 비싸다고 그러던데, 그게.
0: 그래요?
1: 뭐, 몇십만 원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좀, 정말, 이렇게, 좀, 수준급 이상의.
0: 네. 예,
1: 뭐, 체험형은 좀 싼 편이고.
0: 우리가 체험 정도만 하면
1: 그런가요?
0: 되지.
1: 네.
0: 그걸로 뭘 어쩌겠어요.
1: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석탑로. 석탑로에서는 백제 문화와 성곽 무예 체험이 진행되고, 정림사지 박물관에서는 또 공예 작가와 함께하는 1, 2, 3, 4비 체험 이렇게 또 열립니다.
0: 네네.
1: 그리고 그 정림사지 솔밭길에서는 역시도 여기도 한지 유등 관람객이 또 함께합니다. 4비 백제 123년의 빛 이런 게 열리고 뭐 여러 공연 프로그램 뭐 축제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으니까 요 기간

0: 동안에 한번 찾아보시면 백제의 의미 또 이런 것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뒤에 포스터 한장더
1: 네,
0: 넘기시면
1: 봤습니다.
0: 아름다운 백제 빛나는 삽이라고 해서 포스터도 되게 멋지게 만들었더라고요.
1: 일단
0: 네.
1: 시원하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부여가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죠?
0: 어쨌든 서해안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나? 저도 예전 여기 백제 근처에는, 백제 근처래.
1: 백제 근처 땅
0: 거기
1: 있어요? 백제 근처?
0: 가봤었거든요. 예.
1: 아, 또 백제 근처에 땅이 떼는 줄 알았던 눈이
0: 땅
1: 떴던 거예요.
0: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자, 부여를 지나 어디로
0: 자,
1: 가요?
0: 다음은, 세 번째 소식인데, 이전에 대전입니다, 대전.
1: 대전.
0: 대전 하면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 한 20, 30대 분들에게는 대전의 대표적인 특산물은 빵이라고 하신다고 합니다.
1: 아이.
0: 예. 예전에 저 어릴 때는 대전에는 그 가락국수였거든요. 저 부산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1: 그 잠깐
0: 저
1: 대전에
0: 먹었었어요. 먹었던 기억도
1: 머물러서
0: 나고, 예.
1: 거기서만 조금 길게
0: 예.
1: 쉬죠.
0: 거기 한 3분 됐나? 3분, 5분?
1: 그 사이에
0: 예.
1: 그냥 사 먹는 거 아니야?
0: 그래서 실제로 저 그때 무궁화호 타고 이렇게 하면, 그 플랫폼에 바로 있잖아요. 그 국수 파시는 그 가게가.
1: 네.
0: 그거 진짜 잠깐 내려서 먹기도 하고,
1: 와.
0: 먹었던 기억이 나요. 너무 맛있게 먹고, 뭐, 크게 안에 뭐 내용물이 많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아, 먹었던 기억납니다.
1: 그
0: 예.
1: 시국물을 계속 만들어서 그런가?
0: 아, 그런가. 예.
1: 그렇지.
0: 그래서 500원 동전 뭐 이런 거몇개 올려놓고 탁 가고 막그 파는 가격에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1: 치열했겠다.
0: 요즘에는 이제 국수가 아니라 이런 빵입니다, 대전. 대전 빵인데, 그래서 이제 아마
1: 엄청.
0: 대전시에서 요 빵을 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원래
1: 그래요?
0: 이제
1: 뭘?
0: 뭐 유명한 그 이제 제과점이 있긴 하지만 그 포함해서 대한민국 빵번지 대전 이런 브랜드를 이제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10월에는 유성온천역 인근에 대전 트래블 라운지 분소를 여는데, 여기가 이제 이 빵번지 대전을 알리는 어떤 메인 이제 장소인 거죠.
1: 네.
0: 여기서 대전종합관광안내소에 가보면 빵 포토존, 뭐 휴게 공간 이런 거 이제 갖출 예정이고, 여기에서 관광 빵 투어 정보도 제공하고,
1: 네.
0: 또 꿈돌이 있죠. 예전에 엑스포
1: 네네네.
0: 그렇게 꿈돌이 관광 굿즈도 팔고 또 미션도 인증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여기서 한다고 합니다. 네.
1: 빵을 공짜로 주진 않는 거지.
0: 빵을 공짜는 모르고 체험, 그러니까 사서 드시겠죠. 예, 네,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도.
1: 너무
0: 아니면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이제 그렇게 가게를 가면 맛보기로 뭐좀 드셔보시라고 하든지 그러지
1: 그래요.
0: 않을까.
1: 제가 요즘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걸 보니까 공짜를 줘야 그런가 봐.
0: 자,
1: 안
0: 그리고 이제
1: 되겠다.
0: 매주
1: 돈 주고
0: 토요일,
1: 사 드십시오.
0: 네, 토요일, 일요일인, 이제 두개 노선으로 운영 중인 대전 시티 투어 빵시 투어라고 했습니다. 빵시 투어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원래 지금 현재 운영 중인데, 10월부터는 코스를 새로 바뀐다고 합니다. 여기 노선별로 대표 빵집 네 곳을 차례로 들르는데, 다음 달 17일, 18일, 그러니까 이때는 대전 빵축제 기간을 합니다. 10월 17일, 18일.
1: 네.
0: 이때는, 10월 17일, 18일. 네, 대전 빵축제 기간에는 빵축제 행사장을 추가한 노선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좀, 이게 빵 들을 곳을 더 많이 도는 거죠.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내리는 곳마다 빵집인 거예요.
1: 야.
0: 그러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다. 네.
1: 질리지 않을까?
0: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신 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왜빵 공짜로 혹시 주지 않을까
1: 네.
0: 하셨잖아요. 근데 유명한 빵집들은 돈을 주고도 사 먹기가 힘든 곳도 많아요.
1: 그렇죠.
0: 예. 네.
1: 맞아요.
0: 그러니까는 공짜로 먹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빵은 왜 일찍 가서 줄도 서고 막
1: 그렇죠.
0: 이러잖아요. 그렇기
1: 그렇죠.
0: 때문에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특정한 빵집의 빵을 먹어볼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하다는 거죠.
1: 감사한 줄 알아라 이거죠,
0: 그렇죠.
1: 지금. 어디 공짜를 바라느냐?
0: 네,
1: 어림없다. 엿들아.
0: 그렇습니다. 예.
1: 이거군요.
0: 대신 이제 할인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
1: 오.
0: 할인되는 것도 있는데,
1: 네.
0: 이 축제 기간에는 이제 숙박 그 포털 사이트, 숙박 그 브랜드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2026 대한민국 숙박 세일 페스타 여기 참여를 하는데,
1: 네.
0: 아마 요 이제 빵을 사신 것과 결부를 해서 지역 숙박 상품 할인 요것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전에서 뭐 하룻밤 뭐 묵는 분들, 이제 빵을 좀 실컷 먹겠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숙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생각도
1: 야,
0: 드네요.
1: 그러고 보니까
0: 네.
1: 대전 하면은 제가 아는 그 브랜드는
0: 네.
1: 유명한 그 브랜드 하나밖에 모르는데
0: 네네.
1: 제법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가 몇 개가 있나 봐요.
0: 그렇죠. 저도 몇 개 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한 곳도 있고 그 유명한 곳 말고도 맛있는 빵이 진짜 많더라고요. 빵집이.
1: 아니, 빵은 네. 옆집에 빵가게도 맛있더만.
0: 그러니까 빵은 왜 이렇게 다 맛있는지 모르겠네요.
1: 옆에 그냥 이렇게 가서 빵 냄새만 맡아도 기절하겠던데.
0: 그 빵 이제 막 식빵 구워서 나올 때 그 냄새 있죠. 네.
1: 그만합시다. 네. 큰일 나요.
0: 네, 아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1: 노래나 듣죠.
0: 노래를 네. 우리 이제 3부 마무리하면서 네. 아까 우리 일찌감치 처음 신청해 주셨던 그 브라운 아이즈 아까 신청해 주셨던 그 분 계시죠.
1: 네네. 5584님
0: 네, 그거를 들으시죠. 네. 아.
1: 이거 듣고 이게 3부 끝이에요?
0: 그렇죠. 이거 끊고 3부 끊고 4부에 새로 또 시작합니다. 저희
1: 익숙치 않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4부 들어갈 때도 1분 쉬었다가 뭐 나가요 그때?
0: 4부는 이제 끝나면 집에 가야죠 이제. 아. 4부 끝나면 프로그램 끝입니다.
1: 3부 끝나고 1분.
0: 아 그렇죠. 그렇죠. 1분 쉽니다. 아,
1: 그 별로 그냥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0: 네.
1: 노래 듣고 다시 4부로 오겠습니다. 브라운 아이즈 벌써 1년 5 8사님 출발합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이야, 보복운전? 모은 운전을 해도 시원한 차를 파네.
7: 그렇죠. 어떻게. 양보 운전하시는 분들, 양보 운전. 야, 네. 사부가 또 차를, 시작됐네요.
6: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으면 감사하며 네. 보은 운전을 해야겠죠.
7: 아, 보은? 아, 네네네.
6: 그래요. 아, 여튼 네. 거의 1분 동안에 또 다양한 정보를 함께.
7: 그렇죠. 저희 또 TBS의 소중한 캠페인이 있기 때문에.
6: 시민의 방송.
7: 그럼요.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려야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6: TBS. 첫눈 오기 전에. 살아날.
7: 네.
6: 아, 6832님께서 저도 서울 가면서 대전에서 국수 먹은 기억 납니다.
7: 오.
6: 먹는 속도가 느린 저는 다 먹지는 못했네요.
7: 아, 저도 다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잠깐 먹고.
6: 그래요? 저는 먹으면서 이, 국물 마시고 아, 뒤집어 썼던 것 같은데. 아. 탁! 이러고 있잖아요. 아, 인증.
7: 네.
6: 일산마청의 쭈님, 안동의 차영 계시고 형님은 안동 토박이 김씨입니다. 제가 힘 좀 써볼까요?
7: 오, 아까 안동구.
6: 뭐 그럴 것까지야. 이것저것 다 한번 쓰셔보면
7: 왠지 일산 멋쟁이 주님은 한담 하실 것 같아요.
6: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사모님이 또 이렇게 좀 힘을 좀 쓰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한담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음은 감사해 받겠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4부가 시작됐고요. 네. 어디로 갈까요?
7: 자, 다음은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제일 좀 기대한 소식인데 아. 여기 바로 옆에 인천입니다.
6: 인천.
7: 인천 그 차이나타운에
6: 네.
7: 유명한 게 바로 짜장면 아니겠습니까? 이 짜장면 축제. 이름 뭐 이름만 들으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6: 짜장면이라고 이제 안
7: 요즘엔
6: 하죠.
7: 짜장면 해도 됩니다.
6: 짜장면.
7: 그렇죠.
6: 짜장면.
7: 예, 된소리 해도 됩니다.
6: 그게.
7: 예전에는 짜장면 막 이랬잖아요. 예.
6: 짜장면보다는 짜장면이 맛있더라고.
7: 그게 짜장면보다 짜장면이어야 짜장면 느낌이 나는 거죠.
6: 짜장면을
7: 것
6: 먹잖아요.
7: 네.
6: 그럼 제일 퍽한 거 먹는 것 같아요.
7: 네.
6: 근데 짜장면 먹으면 이게 쫀득쫀득한 거 먹는 것 같거든. 어쩔 자, 수 없지 뭐.
7: 요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에서 10월 3일부터 4일 이틀 양일간
6: 네.
7: 항미단길 상상 플랫폼 그리고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인천 짜장면 축제 요 개최합니다.
6: 가고 싶다.
7: 인천 짜장 로드 이게 대표 프로그램인데 네. 말 그대로 짜장 로드입니다. 차이나타운 뭐 가보셨겠죠? 저도
6: 한번 가봤습니다.
7: 가봤는데 네. 그 중식당들이 쫙 많이 있죠. 이 축제를 안 해도 사람이 많아요 원래.
6: 그러니까.
7: 제가 가봤었는데
6: 우리 어제 덕호 씨. 짜장 축제 한대잖아.
7: 아, 맞아, 맞아, 맞아. 여기 한다고 했죠. 예. 네.
6: 엄청 부럽던데요.
7: 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매일 오후 1시와 3시 두 차례에 걸쳐서,
6: 네.
7: 세 가지 짜장면을 2,000 그릇 규모, 2,000 그릇 규모로 여기 이제 제공이 됩니다.
6: 아.
7: 그리고 3일에는, 우리 그 요리 예능님의 흑백 요리사,
6: 네.
7: 출연했던, 박은영 셰프,
6: 이야.
7: 현장에서 중식 요리를 선보이는 라이브 쿠킹쇼. 그러니까 라이브 함디의 라이브 기타 이런 못지않게 라이브,
6: 라이브 쿠킹.
7: 쿠킹쇼
6: 옆에는 라이브 음악에 함께 해야지.
7: 기타 한번 촥 해주면 멋진데.
6: 고조되는 아, 네. 요리 순간에는 네. 트레몰로를 빠르게 한다. 뭐 이런 거 같이 네. 해줘야 되는데.
7: 아,
6: 참.
7: 그리고 향미단길 특설 무대에서는 그 3일에는 그 장민호 그리고 지난번 우리나라 육중한 밴드 있죠.
6: 네.
7: 육밴드 여기 나오고 4일에는 허각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장한샘 이런 분들 나옵니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예전에 제가 한번 그때 토요일에 갔을 때 아이랑 갔을 때도 거기 사자춤 하는 그 퍼포먼스를 봤는데
6: 그렇죠.
7: 이번에도 보니까 그 3일 오후 8시부터 그 3,500개 LED 촛불을 활용한 캔들라이트 클래식 공연도 있고
6: 예.
7: 그리고 차이나타운 일대를 순회하는 사자춤, 용춤 퍼레이드 이런 것도 진행이 됩니다.
6: 이 중국을 어떤 표현하는 문화축제에는 이 사자용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7: 네, 그거 되게 멋지더라고요. 실제 앞에서 보니까 안에 이렇게 사람들 다리도 보이는데 그분들이 뭐 당연한 거겠지만 숙련된 분들이라서 그런지 엄청 실제 공연을 눈앞에 보니까 사자가 막 이렇게
6: 그 사자가 막 이렇게 할 때 제일 앞에 사람 뛰는 거잖아요. 네, 확 뛰면 뒤에 사람 받쳐주는 거죠.
7: 그렇게 약간 이렇게 저도 되고
6: 멋있어. 그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일단 몸이 가벼워야 되겠다.
7: 아, 그렇겠죠.
6: 그냥 무거우면 어때? 가다 사자 머리가 툭 떨어질 수도 있잖아. 들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이러면서.
7: 그리고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되어, 이제 마련되어 있는데, 네. 3일과 4일 오후 2시에는 숱하면 왕을 찾아라, 이런 시민과 관광객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짜장면을 소재로 한 미니게임, 짜장 레크리에이션 요것도 있고, 그리고, 뭐 수타 체험, 클레이 짜장면 만들기,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요거 외치는 데시벨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이제 소리를 크게 질러서 뭐 그런 게 아닐까.
6: 해봤습니다.

0: 배달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것도 하고. 그 뭐
1: 배달의 신속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바로 잘 들리면 바로 따뜻한 걸 먹을 수 있잖아.
0: 네. 그리고 조금 하나 여기 짜장면 박물관도 거기 가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이 짜장면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역사 전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왜 짜장면이 시작됐을까? 뭐 이제 화교분들이 뭐 이제 출발하셨지만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박물관 가서 저도 봤는데 짜장면도 이제 우리가 먹는 짜장면 있지만 그게 네. 인스턴트로 짜장라면도 있잖아요. 짜장면으로 된 그 인스턴트 라면. 네, 유명한 브랜드 몇 개가 있잖아요.
1: 1층 편의점 가서 네. 그거 합시다.
0: 아, 그걸까요?
1: 짜장으로 이렇게 한번.
0: 근데 그것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1: 아.
0: 그거 박물관 가면 보실 수 있어서 한번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것부터 해서 조금 또 아, 짜장면이 이런 뭐 역사가 있구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1: 현우 PD 머리가 짜장면으로 네. 보이기 시작했어요.
0: 포스터 한번 보십시오. 뒤에 포스터 딱 젓가락으로 이렇게 짜장면 이렇게 말아서 딱 하고 있는. 네. 아, 맛있겠네요. 네.
1: 빨리 네. 넘어가면 안 될까?
0: 인천에서 시작된 특별한 한 걸음. 한 걸음 딱 멋지게 돼 있네.
1: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그 중국 짜장면이 있다고 하잖아요.
0: 아, 저는 먹어보질 못했습니다.
1: 그러니까 네. 다르다는
0: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네.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아, 네.
1: 자, 다섯 번째 어디 갔나?
0: 자,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또 연극 한 편 보러 와서 연극 충북 옥천입니다. 충북
1: 괜찮다.
0: 옥천 여기에 1일부터 5일까지 3회 천 전국 연극제 열립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이 전국 연극제가 옥천 문화예술회관 무대에서 심사를 거쳐서 뽑은 연극 부문 8편 그리고 인형극 부문 8편 선보입니다. 근데 이 연극이 옥천 이제 충북 옥천에서 열리긴 한데 옥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서울, 광주, 그다음 부산, 경기, 청주 여러 군데 있는 그 창작하시는 분들 있죠.
1: 네.
0: 이 연극 무대가 다 올라옵니다.
1: 아니.
0: 네.
1: 이 옥천이 그 연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0: 아, 근데
1: 이게 그런 게 있나?
0: 아마 이제 여기 이제 군수님께서 뒤에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1: 네.
0: 특별하게 그 이유까지는 모르겠지만 옥천이 네. 대한민국 연극의 새로운 중심지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좀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1: 예.
0: 이제 3회이다 보니까 지금은 초창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 문화의 어떤 큰 축을 또 이렇게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렇군요. 옥천
0: 네.
1: 또 먹거리가 만약 옥천냉면이라고.
0: 아, 그런가요? 저는 옥천 휴게소 또 기억납니다.
1: 휴게소.
0: 네, 올라가다 보면. 네.
1: 옥천냉면이라고 옥천이 아닌 곳에 옥천냉면집이 크게
0: 그렇군요.
1: 있습니다. 저는 그게 늘 궁금했습니다. 거기가 옥천일까 하는 생각은 그 옥천이 그 옥천일까.
0: 네.
1: 그리고 맛도 제가 생각했던 냉면과 맛이
0: 좀 다른가요?
1: 너무 달라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0: 이 옥천 전국 연극제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극도 연극인데 네. 저는 이게 인형극 부분이 따로 되어 있는다는 것도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 네.
0: 인형극도 8편이나 나오거든요. 여기도 뭐 시흥, 군포, 파주, 충주, 안산, 양평, 부천에 있는 여러 이제 인형극 하시는 분들이 네. 단체가 나와서 이제 하는데 요 공연들도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월 3일에는 이제 연극제 함께 이제 축하 공연도 열리는데 여기
1: 네.
0: 뭐 박정현 씨, 김종서 씨, 이태권 씨, 그리고 또 이은미 씨, 목고지, 이종필 씨 이런 가수분들도 이 연극제를 축하하기 위해서 또 무대에 오르신다고 합니다.
1: 이분들 연극 의상을 네. 입고 무대에 오르실까?
0: 아니겠죠.
1: 아닌가?
0: 네, 연극 의상은 아니겠죠. 네.
1: 이거 공연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습니다. 여기 옥천군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네. 문의해 보시면 됩니다.
1: 이 보니까
0: 네.
1: 이 옥천 전국 연극제의 포스터가
0: 네네네.
1: 아주 다양한 우리 반려묘 반려견들
0: 아,
1: 나와 있고요.
0: 강아지도 있고.
1: 그 네. 주인공 분이
0: 네.
1: 반바지에
0: 네.
1: 수염이 있어요.
0: 수염 있네요. 예.
1: 그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네요. 궁금하면 물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면 가서 보면 되겠죠.
1: 가서 보면 네, 되겠네. 네. 야, 문화예술팀은 거기까지 가봐야겠네. 궁금해서 안 되겠네. 아, 자, 옥천을 가서 이제 어디로 넘어가?
0: 자, 이제 강원도 또 한번 가야죠.
1: 아, 좋습니다.
0: 강원도 인제입니다, 인제. 뭐.

0: 광고를 해요 거기서. 그런데
1: 강원도 인제에 되게 좀 파격적인 이벤트가 있는데 단돈 100원으로 가을 여행 떠나요 이런 캐치프레이즈입니다.
0: 네.
1: 그게 뭔 말일까 이렇게 봤더니 강원도 인제군에서 이제 가을 여행들 많이 가잖아요.
0: 요
1: 가을
0: 많이
1: 여행
0: 하시죠.
1: 시즌을 맞아서 네. 좀 이제 강원도 쪽 인제 쪽으로 관광 소비를 좀 활성화하자 이런 네. 생각에 100원 딜 타임 특가 요걸 마련했는데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투어 패스 몰을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인제 투어 패스 12시간권 그리고 인제 투어 패스 48시간권과 근처에 또 인제 있는 레고랜드라고 이제 그 아이들 많이 가는 곳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 할인가를 선보이는데 이 인제 투어 패스 12시간권을 단돈 100원에 파는 거예요.
0: 이게 네.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하겠지?
1: 아마 이제 그런 그 관광지와 음식점, 카페, 체험시설 이런 것들과 같이 협업을 좀 해서 네. 많이들 찾으시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레고랜드까지 가는 거는 29,900원인데 그건 48시간권.
0: 인제 투어 패스 12시간권만 그렇죠. 100원.
1: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파격적인 금액이다 보니까 수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1,000매씩에서 이제 12시간권 1,000매, 그다음에 48시간권 1,000매.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돼 2,000매 준비돼 있기 때문에 모두 소진이 되면 이제 조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인제 투어 패스 이제 구입하시는 분들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걸
0: 네.
1: 가지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제 있는 관광지 음식점, 카페, 체험 시설 이런 데 갈 수가 있고 정확한 그 어디 어디서 쓸 수 있다 하는 거는 이 인제군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 인제 네. 좋죠. 인제에 가면은 공기가 일단 달라요.
1: 네.
0: 공기가 다르고 볼 것도 많고 먹거리도 전 개인적으로 아주 좀 맛있더라고요.
1: 네. 전 강원도에서 먹었던 건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워낙 또 음식이 좀 정갈하잖아요. 그쪽이.
1: 그렇습니다.
0: 아 보니까 이 인제 투어 패스 12시간권이
1: 네.
0: 천매 그리고 하나는 인제 투어 패스 48시간권과 레고랜드 패키지 네.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0: 각 천매 이렇게 해서 2천매로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야 가을 단풍 구경 함께 하시면서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야,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러세요?
1: 아, 이제 여섯 개 다 했으니까 이제.
0: 아, 네. 할 일 다 했군요.
1: 네. 다 해서 이제
0: 우리 점심도 정했네요.
1: 아, 그 아까 그 저 짜장
0: 편의점 가서 짜장 뭐, 그 짜장 그 거시기
1: 네.
0: 뭐 인천은 아니어도 한번 네. 가 보시죠. 뭐.
1: 네.
0: 아. 자, 코너를 마쳤으니 곡을 네. 하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약간 신청곡 보내주신 네. 분이 계시죠.
0: 0583님께서 네. 함대님 오늘 공기가 정말 다른 날과 다르네요. 이러다 겨울이 빨리 오는 거 아니겠죠? 이 가을이 좀 더 머물다 가길 바라면서 이승환의 가을 흔적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가을이 이러다가 정말 휙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1: 금방 추워질 것 같아요. 아까 그렇죠. 제가 파주 얘기했지만 이게 한 10월 지나면 어떻게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10월 짧은 시간에 빨리 가을을 만끽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가을 바람을 마음껏 느끼시길 바라면서 이승환 가을 흔적 함께하고 현우 PD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다음
0: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이승환의 가을 흔적 들어봤습니다. 언제적 앨범에 들어있었을까요? 이곡 이승환 씨 옛날 목소리를 잘 느낄 수 있는데 데뷔 초반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한번 정보 보내주시겠죠? 아, 1집이네요. 89년도네요. 야, 귀가 참. 아, 감사합니다. 아, 푸른돈님. 이야, 이런 정보를 주셨어요. 옥천냉면의 옥천은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지명에서 유래되었고요. 황해도 해주냉면이 뿌리라고 한다고. 아, 저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니, 뜬금 여기가 옥천냉면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 거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냉면 먹어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고요. 얘는 무슨 거지? 근데 지금은 가서 먹으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때는 애기 입맛이었거든요. 아, 봄디덕의 정보 업데이트 됐다고 하시는데 제가 완전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 이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충북 옥천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감사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4636님 신청하신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오죠.

신의 복성은 기억 계시고요. 싸이의 예술이야 4636님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익숙한데 제목을 몰랐어요. 후렴구에 예술이야 예술인데 아, 이 친구 이렇게 술을 이야기 많이 하나 싶었는데 앞을 붙이니까 예술이라는 얘기군요. 와, 한국말 참 어려워요. 어떨 때 들으면은 앱과 톡사님께서 양평에 유명한 옥천냉면이라는 음식점이 있는데요. 맛있는 냉면과 커다랗고 두툼한 고기전과 함께 먹는데 정말 끝내줍니다. 말씀 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맛을 알것 같습니다. 예전엔 잘 몰랐습니다. 푸른돈님께서 양평군 옥천면에 정착한 해주에서 피란 내려오신 분들이 브랜드화 하셨다니 강원도의 아바이순대와 비슷한 운명의 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아, 내일 냉면 먹으러 가야겠습니다.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이었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5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죽전부터 3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 동탄분기점과 오산구간 5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동탄분기점 일대로 2km 구간 막힙니다. 더가서는 사고가 있었던 안성 부근에서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분기점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 성산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정릉터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암사대교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상계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TBS 정원뉴스입니다. 한국이 지난달 1200억 달러의 월기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 수출액 8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월 수출액의 절반인 600억 달러 이상의 실적을 내 전체 수출을 견인한 가운데 무역수지 흑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9월 수출액이 120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83.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힘입어 1월에서 9월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전체 수출액 7,093억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금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0: 면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꿈의 목표 달성도 손에 잡히는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일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3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 발표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놓은 상태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 발표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사 이력을 근거로 한 여권 일각의 비판에 대해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 X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내용의 조례 규칙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상버스 예외 승인 노선에 대해서는 승인 사유 해소 방안과 대체 이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버스 가운데 저상버스 비율은 79.4%입니다. TBS가 서울의 정책과 문화 소식을 현지 기자의 시선으로 쉽고 친근하게 전하는 신규 라디오 프로그램 서울 언박싱을 잠시 뒤 첫 방송합니다. 서울 언박싱은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낮 12시에 1시간 동안 서울시 출입기자인 곽자연, 문숙희 기자가 격주로 진행하며 서울시 주요 정책과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생활 정보 등을 소개합니다. 또 조주연 기자가 좋은 주말 조주연 코너를 통해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서울의 공연과 전시, 문화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전합니다. 첫 방송에는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가 출연해 글로벌 관광도시 서울의 비전과 주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며 2화에는 신현준 서울시 명예시장이 출연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5도, 습도는 21%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하였습니다.
1: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3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TBS 캠페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나 티봉인데요. 서울은 하나일까요? 아침에 서울, 밤에 서울. 서울 사람의 서울. 서울에 처음 온 사람의 서울. 같은 도시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오늘 그 답을 열어봅니다.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 브라운 시티로 서울 언박싱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을 드디어 시작을 했는데, TBS 보도본부 기자들 3인 3색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첫 방송 제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복식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게 되고, 조주영 기자가 또 좋은 주말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제 티봉이가 저에게 오늘의 서울이 담긴 상자를 주고 갔는데요. 의미심장한 질문을 남겼습니다. 서울은 하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서울은 하나일까요? 아니면 두 개? 여러 개? 제 생각에는 이 서울에 사는 시민들의 수만큼 서울이 존재하지 않나 싶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서울이 다르고 또 우리 PD님이 경험한 또 서울이 다르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서울이 궁금해서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서울 언박싱, 오늘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동네에서는 무슨 변화가 생겼는지,

0: 서울시 정책이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민들은 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몰랐던 서울의 사람과 또 공간은 무엇인지. 오늘의 서울을 함께 언박싱, 이렇게 살포시 열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언박싱하고 있는 하루도 이야기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듭니다.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축하도 해주시고 또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또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사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방송 TBS 시민의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르웍스. 서울시.

이번 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에서 출발해 그래서 이게 시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짚어주는 오늘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시작합니다. 작은 집들을 모았더니 기다림의 시간도 줄었다.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주택의 첫 준공단지가 나왔습니다. 광진구 한양연립이 첫 사례인데요. 재개발 면적 기준인 만 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했던 소규모 노후 저층 주거지 99세대가 215세대 한강뷰 아파트로 탈바꿈하고 지난달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한강버스 다음 정거장은 차등요금입니다. 한강버스 차등요금제를 검토 중인 서울시가 주말과 공휴일 일반 요금을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시민 의견을 종합하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바뀐 요금제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강에서 즐기는 한 끼 이번 가을엔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를 이용하는 시민은 11개 한강공원 배달존에서 배달 음식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말까지 온라인 서울사랑 상품권 결제 페이백도 기존 5%에서 10%로 늘어나고요. 1인당 월 구매 한도도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네, 오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앱과 톡 사이로 서울을 언박싱할 때 설렘을 그대로 제목에 녹여놓으셨군요. 기대하겠습니다. 참신한 서울의 소식, 서울은 세계입니다. 라고 저희 응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장현수님, 김병민 전 서울 부시장님 나오신다던데요. 라고 또 기대해 주셨는데 저희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린 세 가지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아주택 1호잖아요. 모든 1호가 갖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도 이제 오늘 1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심이 매우 집중이 됐습니다. 노후된 저층 주거지는 사실 대규모 재개발이 좀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정비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이런 지역에서 인접한 여러 주택을 모아서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서울의 소규모 정비 방식 모아주택인데요. 이 한양 연립 일대는 통합 심의 이후에 8개월 만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6개월 만인 지난달 8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지난 8월에 준공이 됐는데 사실 이 대규모 재개발 방식이었다면 통합 심의부터 준공까지 8년 이상 걸렸을 거라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근데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아무리 합의를 빨리 한다고 해도 10년 이상이 걸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인데 도시 전체 기본 계획을 좀 제대로 짜고 가야 난개발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서울에서는 현재 168곳에서 모아주택 조합 설립을 완료했고요. 이 중 14곳에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 호를 착공해서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아서 못 바꾸던 서울을 이제는 작게 모아서 바꾸게 된 겁니다. 집을 바꾸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면 서울을 오가는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한강버스 얘긴데요. 한강버스 타봤다는 분도 계시고 아직 못 타봤는데 또 벌써 요금이 오른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개통된 한강버스가 1년에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단일 요금 체계로 운영이 됐는데요. 주말과 공휴일에 아 나도 한번 타볼까? 이런 시민들이 집중되면서 대기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진행할 문숙희 기자가 지난 주말에 이 한강버스를 타러 갔다가 1시간 대기를 해서 탔는데 다시 돌아올 때도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돌아왔다는 이런 불편한 또 사연도 전해줬는데 이렇게 시민 불편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약제 도입도 거론이 됐거든요. 여기에 또 내년까지 운항 결손액이 약 135억 원으로 추산되면서 서울시가 이 요금 체계를 좀 손본다는 건데요. 주말이나 공휴일에 이용하는 시민들, 또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는 시민들, 뭐 이런 이용 수요와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요금을 좀 달리 적용하는 차등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평일의 두 배인 일반은 6천 원. 청소년은 3,600원, 어린이는 2,200원으로 조정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2028년 한강버스 수익은 아 너무 비싸서 안 타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지금과 비교해서 약 9억 3,200만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4월부터 바뀐 요금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말에는 한강도 붐비고 한강버스 요금도 달라진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강만의 매력을 또 우리가 안 즐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절약할 수 있는 다른 좀 루트를 좀 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강에서 즐기는 한끼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잘하면 인상된 버스 요금 3천 원보다 여기서 더 많이 충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날이 좋아서 한강에서 배달음식 시켜 먹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한강에 밤에도 가보면 오토바이가 정말 쉴 새 없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가 오늘부터 11개 한강공원에 있는 17개 배달존에서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바로 서울 배달 플러스 땡겨요. 가을 맞이 특별 할인인데요. 이번 할인은 한강 배달존 확대에 맞춰서 진행이 됩니다. 지난 8월에는 여의도와 뚝섬, 망원한강공원, 이렇게 3개 공원에서만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화, 광나루, 잠실, 반포 등 17개 배달존으로 확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앱은 똑같아요. 땡겨요 앱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음식 수령지를 행사 대상인 한강공원 배달존으로 설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만 5천 원 이상 주문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3천 원 할인 쿠폰 받을 수 있거든요. 이 3천 원 작지만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꼭 받으시고 또 여기다가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에 따라서 추가 환급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기억하시고 알뜰한 가을 또 즐거운 가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의 공공 배달 앱 이제는 시민의 주말 풍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의 서울 세 가지 소식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도 서울의 변화를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언박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드는 샵 0951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한 줄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 서울 언박싱을 만드는데 큰 양분이 됩니다. 그럼 이제는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책임지는 좋은 주말 쪼주연 언박싱하러 가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주말에 뭐하지 하는 아주 명확한 질문에 조 기자가 응답합니다. 좋은 주말 조지현, 깜찍이 조지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렇게 옆모습을 또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새롭습니다.
1: 스튜디오에서 뵈니까 너무 새롭고 네. 또 시그널이 너무 귀여워서.
0: 맞아요. 너무 잘 어울려요. 우리 조지현 기자랑 너무 잘 어울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깜찍한 조 기자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TBS 시민의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너튜브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쪼은주연 쪼주연 코너명만 들어도 너무 짐작이 가긴 한데 어떤 코너인지

0: 직접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이 라디오 스튜디오에 굉장히 오랜만에 앉아본 것 같아요. 기존에는 제가 새벽에 했던 라디오를 켜라 라든지 저녁에 했던 서울플러스에서 뮤지컬, 연극 이런 공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젠 문화 전체로 확장을 합니다.
0: 네, 사실 저희 이제 문화 요정이거든요, 조주영 기자가.
1: 요정도 됐나요?
0: 네, 문화 요정으로 제 자리를 잡았는데 어떤 거 문화 전체로 확장을 한다고 하면 더 알찰 것 같아요.
1: 네, 서울에는 좋은 곳이 정말 많고 좋은 행사도 많죠. 근데 막상 가려고 하면 은근히 잘 못 고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골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쵸? 했는데 네네. 그래서 제가 좋은 주말을 보내실 수 있는 곳을 딱 집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너를 들으시면 이번 주말에 어디 갈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보고 즐길 거리가 참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전해주시나요?
1: 당연하겠지만 장소는 서울이어야 하고요. 네. 최대한 해당 주말에만 즐길 수 있는 한정판 행사로 꼽아보려고 합니다.
0: 이런 한정판 좋습니다.
1: 네. 네. 또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거나 너무 비싼 금액은 후순위로 두고요. 또 같이 가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아이와 갈 만한 곳, 부모님 모시고 나들이 할 만한 곳, 연인 또는 나 혼자 즐길 만한 곳 다양하게 추천해볼 예정입니다.
0: 네, 올가을 어떻게 즐겨볼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조 기자가 심혈을 기울여 수집해온 좋은 주말 계획들 차곡차곡 언박싱 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언박싱입니다.
0: 네, 두둥.
1: 네, 저는 서울의 매력 중 하나가 경복궁, 종묘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0: 네.
1: 그래서 가을의 정취와 함께 한국의 정서를 듬뿍 느낄 수 있는 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 이번 일요일이죠. 정조대왕 능행차입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한양에서 화성까지 긴 여정을 떠났는데요. 그 여정을 재현하는 행사입니다.
0: 와, 정말 긴 여정인데 사실 그 당시에 서울에서 화성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는 거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요?
1: 오늘날 지역명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안양, 군포, 의왕, 수원, 화성에 이르고요. 총 31.8km. 이 중 경복궁에서 노들나루 공원까지 서울 도심 구간만 7.5km 정도 됩니다.
0: 와, 네.
1: 그래서 사전 신청을 받았던 시민행렬 포함 4천여 명과 말 108필이 참여해서 당시에 장엄한 행렬을 재현할 예정입니다.
0: 진짜 말이 108필이 같이 네. 걷나요? 와, 이 정조대왕의 효심의 행렬 함께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해도 좋고 아이와 함께해도 너무 좋은 역사 교육 현장이 될 것 같은데요.
1: 너무 좋죠. 다만 도로에는 내려오지 마시고 안전하게 인도에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 퍼포먼스도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0: 네.
1: 행렬을 시작부터 즐기고 싶다 그러시면 4일 일요일 아침 8시 반. 일요일 아침 8시 반 경복궁으로 가시면 됩니다.
0: 와, 정말 빠른데요. 아침 8시 반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겠는데요.
1: 네, 부지런한 자는 출궁의식과 수문장 교대팀과 치타대 합동 무대를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이어 시청역 서울역 지나서 숙명여대 입구에서 용산역 즈음 그쪽에서는 봉산탈춤 공연이 있습니다.
0: 와.
1: 그리고 이어서 노들섬 지나 노들나루 공원에 다다르면 능행차에 도착을 알리는 취타대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워낙 행렬이 길다 보니까 시간은 좀 유동적일 것 같긴 한데요. 한 11시 반, 12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와, 몇 시간을 걸쳐서 이제 숙대 입구 용산역 지나 노들섬, 노들나루 공원까지 가면 그 근처에 또 더 볼 거 없을까요?
1: 노들섬 노들나루 공원인데 정말 많죠.
0: 그쵸. 뭐가 네.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1: 아까 역사교육 현장으로 정조대왕 능행차 너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역사 강연도 열립니다. 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께서 해주시고요. 또 정조대왕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 왕도여민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노들섬에서도 노들나루 공원에서 펼쳐지는 능행차 퍼포먼스를 실시간 중계로 또 보실 수 있습니다.
0: 네.
1: 노들나루 공원에서는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에게 미음상을 올리던 장면을 재현한 미음다방 퍼포먼스와 격쟁 퍼포먼스가 펼쳐집니다.
0: 네, 이게 이제 가을에 이 차가운 공기를 이제 마시면서 이 정전
1: 네, 너무 좋을 것 같죠.
0: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마음도 좀 찡할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고요.
1: 네, 동작구에서 또 이 도심 행렬과 연계해서 정통 문화 한마당을 또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즐길 수 있는 체험 콘텐츠들이 저는 좀 좋아 보이는데 전통 탈 비누와 자개 무드 등 단청 모양 키링, 팽이 만들기 등 체험도 있고 활쏘기,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 이런 민속놀이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아, 네, 역시 아이들과 함께 가면 이런 뭐 키링 만들기, 팽이 만들기, 체험 활동 이런 거는 정말 빼놓.

0: 빼놓을 수가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 이런 학부모님들 주목해 주시고요. 이 밖에 또 전해주고 싶은 행사 있을까요?
1: 이건 조금 더 활동적인 아이들과 함께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은
0: 네.
1: 행사인데요. 한강 풀풀 가을 운동회입니다.
0: 와, 한강 풀풀. 이름부터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풀풀 뛰어다니는 건가요?
1: 한강 풀풀은 그 7호선 자양역 3번 출구로 나오면 가까운 복합문화 공간이에요.
0: 네.
1: 그 플레이 플레이스 이 뜻입니다. 풀풀은.
0: 플레이 플레이스의 줄임말.
1: 네.
0: 자양역 3번 출구로 나오면 있는 한강 풀풀.
1: 네.
0: 네.
1: 각종 체험 공연 프로그램부터 미디어 아트, 휴게 라운지, 수달 놀이터까지 이제 복합문화공간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가을 운동회가 열리는 거고요. 무려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0: 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우리
1: 네.
0: 아이들의 에너지를 빼기에 정말 적합한
1: 너무
0: 시간입니다.
1: 즐거울 것 같죠?
0: 네.
1: 박 터뜨리기, 림보, 신발 던지기 이런 친숙한 운동의 종목부터 50m 장애물 코스에도 도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아, 50m 장애물 코스라 사실 50m 이제 그냥 뛰는 것도 좀 어렵거든요.
1: 네, 이번 행사의 대표 프로그램인데 청담대교 하부에 설치되는 50m 규모의 종합 장애물 바운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유롭게 장애물 코스를 체험하실 수 있고요.
0: 네.
1: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기록에 도전하고 상품도 있는 풀풀 드림팀 대회가 3일 매일매일 열립니다.
0: 와, 풀풀 드림팀. 예전에 그 드림팀 하니까 저희 이제 출발 드림팀 이런 거좀 생각나거든요. 그런 거 비슷한 건가요?
1: 목소리가 왜 점점 작아지시죠?
0: 아주 저렇게 위축되는데
1: 네,
0: 뭔가
1: 살짝 세대가 나오는데
0: 네.
1: 맞습니다. 다만 풀풀 드림팀 이건 사전 신청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뭐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는 게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는 자유롭게 이용을 하실 수 있고 4시 반부터 6시까지 풀풀 드림팀은 사전 신청자만 이용이니까요. 좀
0: 네.
1: 일찍 가시면 다 즐기실 수 있습니다.
0: 네, 뭐 이게 가서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뭐박 터트리기, 신발 던지기 이런 거 정말 좋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컬링, 림보 게임, 컵쌓기 이런 종목도 실내에서 진행이 됐고 또 운동회지만 운동만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무드 등 선캐쳐, 아파 책갈피 만들기 체험. 좋아하시는 체험
0: 아,
1: 있고요.
0: 이런 게 중간중간에 있어줘야 저 요즘 부모님들이 쉴수 있습니다. 쉴수
1: 특별
0: 있어요.
1: 공연도 있고 또 피크닉 존에서 피크닉 매트도 대여하실 수 있으니까 휴식을 취하실 곳도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쪼 기자 덕분에 풍성한 주말을 좀 잡을지 이제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가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주는 주말 계획 큐레이터 조지원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할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된 김병민 대표 만납니다. 기대해 주세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김치?
7: 김치?
6: 너무 매워?
7: Do you know BTS?
6: 오, 나 BTS 알아요.
7: Do you know 손흥민?
6: Do you know Seoul?
8: 네, 우리는 서울을 매일 보고 살지만 정작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서울을 움직이는 자리에서 서울을 바라봤던 사람, 이제는 서울의 매력을 세계 알리는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거쳐서 서울관광재단 대표가 된 김병민 대표. 오늘은 그가 알고 있는 서울을 저희가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0: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네, 반갑습니다. Do you know 서울?
1: 일단 먼저 축하드립니다.
0: 아, 예. 저희가 먼저 축하드려야 되는데.
1: 이렇게 방송을 진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저랑 그 당시에 얘기하고 나서 실제 방송 이루어지기까지 채 얼마 시간이 걸리지
0: 맞아요.
1: 않았거든요.
0: 저희가 정말 어떻게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야 될지 없는 예산 안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 네.
0: 많이 하고 또 많이 또 회사에서 또 도와주셔서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됐고 많은 분들이 또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서울 언박싱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
1: 축하드립니다.
0: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또 근데 누구한테 가장 많이 축하를 받으셨는지 궁금해요.
1: 관광재단 대표로 임명되고 난 다음 그 저희 재단 직원분들이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오만 대서 연락이 온다. 같이 협업을 좀 하자고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서울 관광이 지금 세계적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관광재단에 제가 가겠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저기서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하보다는 함께 일을 좀 해보자. 라는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고.
0: 벌써 찾고 있는.
1: 그 첫 번째가 TBS인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저희도 흔쾌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1호라는 또 상징적인 게스트로 출연해주셔서 너무
1: 고맙습니다.
0: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서울 언박싱 초대석 Do You Know 서울 오늘은 김병민 서울관광재단 대표를 모시고 또 관광객에게도 서울 시민에게도 좋은 서울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게 있는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이나 TBS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터뷰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대표님은 서울시 정무부 시장으로 서울을 바라보셨고 또 G3 서울기획위원회에서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관광재단 대표로 또 자리에 옮기셨습니다. 자리가 달라지면서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1: 제가 한 2년 정도를 서울시의 정무부 시장으로 있었는데요. 부시장으로 있을 때는 매일매일 서울에서 일어나는 오만 일에 대한 걱정과 고민 여기에 대한 대응이 하루를 다 지배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 비폐가 어디에 쏟아지진 않을까 노심초사 눈이 오면 제설 대책으로 교통이 막히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 또 얼마 전에 있었던 버스 파업을 한다 그러면 그때 대체 교통에 관한 문제 오만 일들에 대한 고민 걱정이 매일매일 하루를 같이 지배하고 지냈는데 이제 관광재단 대표로 오고 나니까 그때 가졌던 모든 일들에 대한 경험이 다 관광으로 지배하게 되더라고요. 버스를 만날 때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버스를 탔을 때 좀 불편하진 않을까? 이 버스를 활용해서 좀 재밌는 콘텐츠를 만들 수는 없을까? 또 이 한강에 가서 한강버스를 탈 때면 그 우리 국내 시민들뿐 아니라 외국인들이 더 즐겁게 한강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등등 아무튼 이 모든 제가 했던 서울에 관한 경험들을 관광에 녹일 수 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매우 행복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0: 뭔가 이제 한 발 물러나서 좀 편한 마음으로 서울을 좀 디자인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고요. 딱 한 공간에 집중해서 그동안 쌓았던 경험들을 다 녹여낼 수 있겠다. TBS도 제가 서울시에 있었던 기간 동안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TBS가 T가 교통으로 되죠. 트래블.
0: 트래블. 벌써 저희가 트래블로.
1: TBS랑 관광으로 어떻게 엮을 수 있지?
0: 맞습니다. 그러니까
1: 모든 일들의 마지막 종착지를 관광으로 다 엮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0: 네. 좋은 협업 저희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취임하면서 어쨌든 서울만의 이 매력과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도시 브랜딩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잖아요. 그런데도 서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도시 브랜딩 뭐가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서울의 일상의 매력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그 일상의 매력을 강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때라고 봐요. 얼마 전에 이 뉴스에 소개됐던 외신 보도 때문에 서울도 한번 들썩였던 적이 있습니다. 보셨나요?
0: 뭘까요?
1: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서울은 해외 거주 대학생들에게 새로운 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에게 가장 살기 좋고 매력적인 도시로 서울이 우뚝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파리처럼 그 안에서의 일상, 파리 시민들처럼 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시기가 있었다면
0: 맞아요.
1: 이제는 서울 사람처럼 생활하고 지내는 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로망이 돼버린 거죠. 일상에서의 매력을 온전하게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기 때문에 외신도 그 정도

0: 정도의 반응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서울에서 찾는 관광객들이 과거와는 이 관광의 패턴 그리고 이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물밑듯이 온 외국인들에게 진짜 서울의 일상적인 매력을 우리가 더 어떻게 강화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1: 안 그래도 진짜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서울 시민들처럼 계시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0: 버스에 정말 많은 네. 외국인들이 요즘 탑승하고 있죠.
1: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는 그런 도시 브랜딩. 네. 너무 그러니까
0: 예전에는 관광버스 중심으로 그 단체 그쵸? 관광객이 있다면 네. 이제는 그렇게 찾기 좀 어렵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여행을 하시다가 이제는 지상으로 올라와서 버스를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버스를 저도 가끔 탔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들한테 아직 친숙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서울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아 여기에서 관광지들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핵심 노선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버스 노선 중에서 정말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와봐야 될 때를 한 10가지 정도 버스 노선을 선정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그런 노선들에는 집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친화적인 컨텐츠들을 네. 막 집어넣어서 버스를 좀 꾸미게 되면 훨씬 더 재밌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저희 재단 직원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취임한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 별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1: 대표님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이런 네.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가면 정말 이런 서울에 딱 알맞는 도시 브랜딩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완성이 될 때가 올 거라고 네. 저는 믿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러면 G3 서울 플랜이 사실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이랑 시내의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걸 목표로 했잖아요. 김 대표님은 그 기획을 또 총괄하기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글로벌 탑3, 서울을 만드는데 관광이 왜 중요할까요?
0: 저희가 도시경쟁력이라고 하면 도시경쟁력의 평가는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교통, 경제, 문화, 주거, 그리고 안전 이런 이슈들이 다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총합은 결국 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가장 살기 편한 도시가 된다면 그게 도시경쟁력이 올라가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한 다양한 작업들을 지난날 G3 서울기획위원회에서 네. 해왔던 일들인데요. 그럼 거기에 관광이 왜 중요하냐. 아무리 우리가 지표상의 순위를 높이기 위해 점수를 조금 조금씩 높여나가더라도 실제 서울을 찾았던 외국인들의 시선에서 그들의 경험에서 아, 와봤는데 생각만큼 아닌데? 라고 돌아가게 된다면 나머지 그 지표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와서 보니까 정말 내가 한 번 더 와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고 싶은 최고의 도시야라는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만들어낸 지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기에 서울 관광은 그 어느 때보다 이 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매우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서울 관광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서울의 네. 밤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서울 달 야간 운영도 확대가 되고 뭐 이제는 달빛 야장까지 시작을 하잖아요. 대표님께서도 이 서울의 밤에 주목을 하고 계신지 왜 네. 주목하고 계신지
0: 야간 경제는 최근에 이제 시민분들께서 꽤 친숙한 용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저녁에도 이 낮과 밤이 즐거운 서울을 관광 밤에도 즐거운 관광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비전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서울이 갖고 있는 관광도시로서의 가장 큰 장점을 뽑자면 여러 지표가 있겠지만 1번이 저는 안전이라고 안전. 생각합니다.
1: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0: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서울.
1: 네.
0: 그럼 그 야간이 가지고 있는 안전의 서울의 경쟁력을 담보로 그다음에 교통이 편리한 도시거든요.
1: 네.
0: 교통으로 이어주게 되고 밤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연결하게 된다면 서울의 이 관광 분야에서의 도시 경쟁력은 한껏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표로까지도 연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상상을 갖고 서울에 올 거 아니에요. 특히 작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컨텐츠 K-POP 데모런터스
1: 네.
0: 때문에 서울 오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보셨나요?
1: 잠깐. 그 노래는 자주 듣긴 합니다.
0: 아, 네네. 캐리온을 안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보신 분들이라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들의 재미난 이야기들이 아마 기억에 많이 남을 텐데 여기 주인공인 루미, 진우라고 하는 이 두 주인공이 서울 곳곳을 이렇게 다니는 씬들을 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들도
1: 네.
0: 찾아요.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낙산 성곽길을 루미와 진우가 저녁에 이렇게 거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네.

0: 그럼 그걸 보면서 아 저기에 낮에서의 성곽길을 걷는 것과 달리 저녁에 예쁜 조명에서 두 남녀가 그 성곽길을 걸었을 때 느끼는 그 로맨틱한 감정들은 사실 비교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런 곳들이 서울에는 도처에 굉장히 많아요. 남산도 낮에서 보는 남산의 매력도 있지만 해가 떨어지고 밤에 남산 타워에 올라가서 서울의 야경을
1: 맞아요.
0: 보는 건 진짜 색다른 매력이거든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우리 아이들 다 데리고 밤에 한 8시가 좀 넘은 깜깜할 때죠. 서울타워에 올라가기 위해서 군익극장에 차를 대고 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근데 밤이니까 좀 그 어둑어둑하고 네. 무섭잖아요. 네. 여기를 그렇게 이 야간 산행을 하면서 올라가서 그 멋진 야경을 볼 만한 그런 도시가 세계에 서울 말고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했습니다.
1: 맞습니다.
0: 안전과 편리를 조금만 더 강화시켜준다면 그리고 그 저녁 시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시간대를 확장시켜준다면 우리가 저녁 시간대, 특히 밤 시간대를 활용해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될 거라 보고요. 이건 비단 외국인 관광객뿐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혜택으로도 이어질 거라 봅니다.
1: 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이제 서울의 밤을 즐기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서울에 머무는 시간도 늘게 되고 또 소비도 늘게 네. 될 것이고 단순히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요즘에 또 관광 트렌드가 체류형 관광도시잖아요.
0: 네.
1: 이런 것들 먹고 놀고 일상처럼 머무는 이러한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뭐 지역들도 그렇고 서울의 지자체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체류형 관광도시가 되려면 무엇이 중요할지도 궁금하거든요.
0: 그 도시에서 머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매력적인 콘텐츠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저희 서울시의 이 관광재단의 새로운 홍보대사의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카리나, 윈터, 라이즈 핵심 아이돌들과 함께 서울의 매력을 알리는 광고가 바로 얼마 전에 오픈을 네. 했거든요. 근데 이 광고 CF의 핵심 테마가 서울 신드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에 와서 서울 사람처럼 생활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렇게 즐기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돌아가고 나서도 또 가고 싶고 서울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서울의 일상에 대한 매력에 푹 빠졌다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옛날에 관광 이렇게 하면 랜드마크나 주요 스팟스팟들을 가서 네. 사진 찍고 에이. 맛있는 거 먹고 몇 개 찍고 나면 다 봤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서울의 매력은 여기저기서 사진 찍는 것보다는 서울 사람처럼 생활하고 즐기면서 얻는 경험적 이익이 되게 크다고 봅니다.
1: 맞습니다.
0: 대표적으로 한강 같은 곳이 한강에 머물면서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일은 하루 종일을 같이 한강에서도 별로 지루하지가 않거든요.
1: 네.
0: 외국인들이 한강라면 먹고 한강 버스를 타고 또 그 안에서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하고 수상 레포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한 달에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달 살이를 하더라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매력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해야 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서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아니 안 그래도 밤 한 8시쯤 반포한강공원에 가게 되면
0: 분수.
1: 네, 분수가 나오면서 네. 한강 라면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네.
1: 근데 대부분 외국인들이시더라고요.
0: 거기에 서울시가 좋은 콘텐츠 몇 개도 집어넣어서 네. 무소음 디제잉 파티.
1: 아~
0: 네, 막 시끄러우면 또 민원이
1: 네.
0: 발생하니까 여기에 무선 헤드셋은 안아주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게 되는 이런 파티 또 여름에는 한강 수영장에서
1: 맞아요.
0: 저녁을 즐길 수 있게
1: 네.
0: 만들어주고
1: 요가, 선셋 요가 같은
0: 선셋 요가 네. 네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해외 어느 도시를 가도 야 서울만한 데가
1: 맞아,
0: 없는데 라는 생각을
1: 없다.
0: 이제는 시민 여러분들도 자부심 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런 만큼 또 올해 사계절 축제와 공연을 통해서 펀서울 펀서울을 만들어가고
0: 펀서울.
1: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대표님도 앞서서 서울의 또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펀서울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는데 계절마다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반응이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0: 서울에서 워낙 많은 축제가 있으니까 뭐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는 한 번쯤 다 와봤을 것 같아요. 겨울을 대표하는
1: 청계천의
0: 비초롱 축제.
1: 네.
0: 예. 그 서울은 사실 겨울이 재밌는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겨울에 와서 춥고 어딜까지 생각하면 결국은 따뜻한 공간을 찾아서 쇼핑몰 등등 말고 바깥의 공간들은 그 매력적인 관광 요소들이 좀 적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겨울에 광화문 광장이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갖고선 그 안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도 하고요. 청계천변에는 이 그 비초롱 축제를 만들어서 이곳저곳에 조명을 기반으로 하는 전시를 쭉 진행하면서 와, 겨울에 청계천변

0: 가지고 오면 어떨까? 네, 여기에서 그 겨울의 크리스마스 마켓에 와서 서울의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그 상품도 남대문시장에 굉장히 재밌는 상품들을 갖고 와서 사진도 찍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 야, 이거는 남대문시장과 서울 전체가 같이 윈윈할 수 있겠다.
1: 너무 좋네요.
0: 라고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를 툭 던져서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사의 정원이 이제 작년과 달리 올해 처음으로 오픈을 했잖아요. 여기엔 22개 한국전이 참전했던 국가의 기념비가 있는 만큼 여기에 같이 도움을 줬던 국가 대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사관들과 좀 협업을 해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이지만 전 세계의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물건들을 같이 온 글로벌 마켓 한번 만들어보자. 재밌지 않을까요?
1: 너무 기대되는데요.
0: 네, 그런 새로운 일들을 지금 막 열심히
1: 올겨울
0: 꾸미고 달리고 있습니다.
1: 올겨울 정말 기대가 되는 광화문 광장, 네. 청계천입니다. 그 사실 비초롱 축제가 해마다 발전해가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올해도 기대되는데 아직 자세한 날짜는 안 나온 거죠?
0: 네. 이제 그 최종적인 그 행사를 진행하는 업체들과의 계약을 바탕으로 이제 막 일을 순차적으로 꾸미고 있고요. 아직 오픈하기에는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
1: 그러면
0: 나중에 또 기회를 주시면 나와서 비초롱 축제를
1: 모시겠습니다.
0: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어쨌든 저희가 또 서울 관광하면 K-POP이나 K-콘텐츠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그 서울 아레나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네. 여기서 또 K-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식 커넥티드 라이브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를 대표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너무 좋다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어떤 건지 좀 신부들께도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0: 외국인들이 서울을 찾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면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K-POP, K-컬처, K-컨텐츠를 기대하고 오는 사람이 상당수일 겁니다. 근데 서울을 이렇게 쭉 다니면 바깥에서 그런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나요? 제가 서울 시민으로 서울시 부시장으로 2년 있는 동안을 보면 애석하지만 밖에서 기대하고 경험하고 왔던 K-컨텐츠의 흥을 느끼기에는 다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1: 어쨌든 뭐 이렇게 들어가서 봐야 되니까
0: 그러니까 어딘가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있는데 광화문 광장에 가면은 세종문화회관을 다 떠올릴 거라고 봅니다. 세종문화회관을 가면 그 옆에 돌계단이 있거든요. 그 옆에 돌계단에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면 KT 건물의 전광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월드컵 응원을 과거에는 월드컵 응원을 무대를 세팅해서 그 무대의 전광판을 보면서 응원하는데 올해는 그게 아니라 KT 건물에 있는 그 대형 전광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응원합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이 세종문화회관에서 있는 컨텐츠를 그 옆에 있는 돌계단에 앉아서 그 앞에 바라본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세종문화 제가 G3 서울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그런 아이디어를 교류했고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광화문 광장에는 KT 전광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대형 전광판, 동아일보의 룩스 대형 전광판이 있고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에서의 김창완 밴드 콘서트를 토요일 주말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 동아일보사에 있는 대형 전광판에 연결해서 라이브를 한번 시범 연결해봤는데 한 40분 정도? 그리고 그 동아일보사 앞에는 청계광장, 소라사 앞에 청계광장이 있으니 여기에 빈백을 서울시가 깔아줘서 시민분들도 누워서 보실 수 있게 정말 기가 막히게 구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신하게 된 거죠. 내년도에 창동 아레나에 K-POP 전용 콘서트장이 오픈하게 되면 모든 콘텐츠를 다 할 수는 없더라도 합의가 되는 콘텐츠에 대해서 창동의 아레나가 공연하고 있는 걸 실시간으로 광화문에서 전광판을 통해 사람들이 K-콘텐츠 즐길 수 있고 명동으로 가면 신세계의 전광판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거기에 그 멀티 그 전광판처럼 보이게 되는 다양한 미디어 이 폴 같은 부분들이 있는데
1: 일지로 있고 역쪽에 말씀하시는
0: 그런
1: 거죠.
0: 부분들을 하나로 다 연결하게 된다면 서울 핵심 지역에 방문한 외국인들이 야 여기는 진짜 K-콘텐츠의 그런 문화가 막 쏟아지는 동네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1: 정말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K-컬처, K-콘텐츠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대표님한테 이 얘기를 계속 듣고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초구에서 서리필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커넥티드 방식은 아니었지만 야외에서 조그맣게 스팟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하는데 그게 또 야외에서 즐기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0: 그럼요.
1: 그래서 와 이게 전광판으로 우리가 질 좋은 이런 공연들을 보게 된다 하는 거 너무 설레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0: 그 K-POP은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콘텐츠를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0: 그리고 세계적으로 매력을 발신할 수 있고 거기다가 대형 전광판의 핵심 기술들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될 수 있다면 외국에서 서울을 찾는 핵심적인 매력 요소들이 앞으로 점점점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1: 그럼 실제로 저희가 언제 커넥티드 라이브를 언제 네.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0: 그건 이제 제가 지금 관광재단에 와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 일을 아마 문화본부에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G3 서울기획위원회에서 전략 목표를 20개 전략 목표를 세우고 100대 핵심 과제 중에 그 과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는 문화본부에서 네. 열심히 일해주고 있을 상황이라 네, 저도 같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내년이면은 굉장히 좋은 그 모델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1: 네, 그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또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과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투어노믹스로 지역 소상공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연결하는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네.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서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그 서울을 찾고 있습니다만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그리고 성수 이렇게 특정 지역 중심으로만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게 돼요. 25개 자치구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이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그 숫자가 지역으로까지 전파를 안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역을 보면 정말 매력적인 관광 자원들이 많거든요. 어제 관광의 날 행사에서 훈장을 받은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진관사의 회주스님께서 훈장을 받았어요.
1: 네.
0: 은평구 한옥마을에 위에 위치한 진관사를 혹시 가보신 분들이라면 와, 이 그 종교 시설이지만 그 안에서 받을 수 있는 문화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가 같이 어우러진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옆에 있는 한옥마을도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곳들이 자치구마다 곳곳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매력의 관광 자원들이 있거든요. 은평에 예를 들었다면 서대문에 예를 들었을 때는 홍제 폭포. 예, 홍제 폭포 앞에 설치된 홍제의 그 수변 감성 거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를 물빛나루라는 표현으로 서울 자치구마다 그런 곳들을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치구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 관광 자원들을 같이 연결하고 지역 상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도 또 서울에 사는 외국인들에게도 서로 윈윈하는 좋은 일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런 연결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에게 서울은 어떤 도시인지요? 한마디로 표현해 주신다면요?
0: 과거와 현대와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 그리고 더 한마디로 요약하게 된다면 전 세계에서 미래를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1: 미래를 먼저 만난다.
0: 네. 서울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서울의 매력이라는 건 자연과 그리고 현대가 그 전통과 그 지금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는 공존의 도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 갖고 있는 많은 매력들을 아무튼 연결할 수 있는 그 힘을 바탕으로 서울을 훨씬 더 즐거운 관광도시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오늘 서울 언박싱 초대석 Do You Know 서울 그 첫 시간 서울관광재단의 김병민 대표의 서울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서울이 뭔가 조금 더 깊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 열어본 서울 또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울이 훨씬 더 많겠죠?
0: 네.
1: 그러면 대표님께 다음 주 게스트 힌트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혹시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여기에 대한 힌트를 좀 주시면 되는데 Do you know 기봉이?
0: 기봉이?
1: 기봉이?
0: 네.
1: 기봉이.
0: 네.
1: 기봉이가 누군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힌트 좀 주세요. 다음 주에.
0: 네. 해도 다음 괜찮은
1: 주에
0: 건가요?
1: 나올 네. 기봉이를 힌트만 살짝 주시면 되겠습니다.
0: 20곡기를 친다면 네. 첫 번째 서울시의 명예시장 중 한 분이시다.
1: 네. 명예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네. 그중에서 거의 가장 유명한 분이
0: 그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명예시장인 정준호 명예시장이 매우 언짢을 것 같은데요.
1: 네. 투톱을 달리고
0: 내가 더 유명하지라고. 네. 아무튼 네. 정준호 명예시장과 투톱으로 네. 정말 서울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 다음번 게스트 나옵니다.
1: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 서울이 다음 주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도착할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서울관광재단의 김병민 대표님 함께 언박싱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TBS 캠페인
3: 그러니까.

0: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6: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단성사 앞에 모여있던 집회 인원들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단성사를 출발해 종로 2가와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과 안국동 사거리, 상덕궁 교차로를 지나 단성사로 돌아오는 행진인데요. 행진 진행 상황에 따라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는 만큼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범로 용산구청에서 남영역 교차로 쪽으로 3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 통행에 지장은 없는 상태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망원동으로 나가는 진출로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동작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우입니다. 10월이 되니까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막 좀 공기 마시면 코도 좀 시려운 것 같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첫 단풍의 기준은 20%라고 하죠. 산 정상에서부터 전체의 약 20%가 물들면 첫 단풍, 80%가 물들면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 이렇게 가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아쉬워하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80%의 가을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산책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높아진 하늘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도 마시며 가을의 시간을 가득 누려봐야겠어요. 우리 마음도 살림도 가을거지처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머니 특별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저도 6개월 만에 지금 생방 스튜디오에 다시

얼마나 또 전문가님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도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 문자로도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달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확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수출이 사상 처음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9월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급증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 월 600억 장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710억 9천만 달러로 26% 늘었고 무역 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 기준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염창역과 효창공원 앞역, 이수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는 서울 10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모두 약 1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후보지는 대부분 역세권으로 양천구 염창역 남측에 4,22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 앞역 북측에 4,040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예정 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코스에 약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K-뷰티 인기가 의약품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드름이나 흉터 연고처럼 피부와 관련된 일반 의약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SNS에 소개된 제품을 미리 캡처해 약국을 찾아오거나 여러 약국을 돌며 제품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의료 소비액 2028억 원 가운데 약국에서 쓴 돈은 약 284억 원으로 1년 전 92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용과 연계한 의약품 구매가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의약품과 화장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열과 안내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0: 팀장님 반갑고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처음 뵙네. 우리 김미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여전히 머리는 이렇게 좀 파마가 좀 뽀글뽀글 잘 돼 있네요.
1: 그렇죠. 머리가
0: 네.
1: 점점 커지고 있어요.
0: 네, 벌써 10월인데요. 또 날씨도 요즘 무척 쌀쌀해졌잖아요. 두 분은 요즘에 언제 좀 아,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걸 좀 체감하세요?
1: 저 같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제가 약간 환절기 약간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0: 아 비염?
1: 네 비염 있어가지고 날씨가 네. 좀 이렇게 온도가 바뀌면 네. 시큰시큰하거든요.
0: 아
1: 그러면 이제 무슨 네. 이제 비가 오면 허리 막 이렇게 몸이 아픈 것처럼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증상이 있어서
0: 아 네. 우리 아라한님이 유튜브 댓글로 요즘 네.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네
0: 환절기만 오면 이 코가 막 간지럽고
1: 네. 재채기 나오고 네. 막 네
0: 맞아요.
1: 그래요.
0: 저도 요즘 약 좀 많이 먹었습니다.
1: 아, 네.
0: 어떻게 느끼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볼 엄두를 못 냈는데 요즘은 하늘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0: 아, 맞아요.
2: 너무 맑고 깨끗하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하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는데 아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0: 사진 좀 찍으세요?
2: 네. 아, 사진은 잘 안 찍어요.
0: 아, 그냥 감상만
2: 네,
0: 하는 걸로.
2: 네. 감상만 합니다.
0: 네. 그리고 이렇게 추우면 저는 또 자다가 깨서 이불을 막 덮고 자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는 좀 이런 온기가 필요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도 온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따뜻함을 불어넣어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광주로 가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소득이 바뀌면 봄도 바뀌어야 한다. 입니다. 네, 보통 그 이직이나 휴직, 은퇴처럼 이제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이제 부담되는 게 이제 고정 지출이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예전에 이제 소득이 좋았을 때는 가입한 보험 여러 개 막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형편이 안 좋으면 또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않고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와 보장을 조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보실게요.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50대 직장인입니다. 15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에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외벌이가 됐는데요. 소득이 줄고 나니 작은 지출에도 이건 뭐지?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막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1: 화장실 불 안 끈 거 당신이지. 지난달 전기세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
2: 어머머? 지난달 전기세는 그 당신이 매일 밤 에어컨 켜고 자서 그런 거지.
1: 그리고 샤워 시간도 좀 줄여. 온수비도 너무 많이 오르더라. 5분이면 되지. 당신 샤워 너무 오래.
2: 아, 그래서 온수비 아끼시느라고 샤워를 그렇게 며칠씩 안 하시는 거예요?
0: 억울합니다. 저 여름에는 매일 씻었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뭐 한 3, 4일에 한 번도 괜찮더라고요. 저 더러운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연을 쓴 이유는 한 달에 130만 원이나 하는 보험료 때문입니다. 아, 뭐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입해둔 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우리 새 식구 보험료가 어느새 이만큼이나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동이체만 해놓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외벌이가 되고 보니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싹 다 해지하자니 그동안 낸 돈도 아깝고 이제는 은퇴 준비도 슬슬 해야 하고요. 저희 가족 보험 필요한 보장은 챙기면서 지금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아, 이게 아끼는 건 좋은데 4일에 한 번 샤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 끔찍할 것 같은데요?
0: 네, 제가 이거 아내분 편을 좀 들어야겠습니다. 네, 씻는 건 좀 잘 씻는 걸로. 자, 우리 3인 가족 보험료가 월 130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게 맞벌이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또 외벌이로 소득이 절반으로 거의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1: 일단 보험 점검 무조건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1: 보험료 높으니까.
0: 그럼요. 그렇죠?
1: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험료가 또 부담된다고 무작정 한꺼번에 또 보험을 또 해지하셔는 안 되죠.
0: 네.
1: 항상 상담을 받고
0: 그럼요.
1: 보험 점검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래전에 가입한 이제 보험 가운 중에는 현재는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

0: 조건으로 좋은 보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예전에는 젊었으니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라든가 예전과 또 달라져서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1: 네.
0: 아니면 가입할 때 조건이 제한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보험 지출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중복된 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소득에서 얼마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계속 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1: 항상 강조드리는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달라진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와 보장을 다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2: 네, 맞아요. 그 보험은 가입할 당시의 상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데요.
1: 네.
2: 지금 청취자님도 맞벌이일 때는 월 소득이 8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벌이로 바뀌면서
1: 네.
2: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반이 된 거예요.
1: 네.
2: 그러면 사실 기존에 냈던 보험료가 1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반으로 줄었으니 보험료도 절반 가까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1: 네.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이 줄었거나 혹은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에도 반드시 보험 점검이 먼저 필수입니다.
1: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보험료가 한 수익의 10% 뭐 많으면 20%까지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소득이 400만 원으로 줄었으면 거의 뭐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1: 그리고 또 이 사연자분이 특히 걱정하신 게 갱신형 보험이었는데요. 저희가 뭐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이 어떤 구조인가요?
0: 네, 갱신형 보험은 일정한 갱신 주기가 지나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구조인데
1: 네.
0: 처음 가입할 때는 이제 비갱신형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대신에 갱신 시점에 연령이라든가 위험률, 손해율 영향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적어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또한 그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보장을 받는 90세,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5, 60대 분 지금 실손 다 많이 가입 중이시잖아요. 거의
1: 그렇죠.
0: 다 가입 중이시고. 근데 실손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갱신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비갱신형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험료 계획을 세우는 데는 유리할 네.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갱신형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당장 내는 게 좀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무서울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마치 좀 갱신형은 나쁜 거야. 막 이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선이 비갱신형이고
2: 네.
1: 악이 갱신형이야. 막 이렇게 좀 오해를 했었는데
2: 네.
1: 그렇다고 이게 뭐 갱신형은 안 돼. 비갱신형만 해야 돼.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1: 네.
2: 이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비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1: 맞아요. 이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2: 네. 그 가입을 하는 사람의 연령이나 소득 그리고 이제 내가 보장받고자 하는 그 필요 기간 뭐 보험료 부담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1: 네.
2: 예를 들어서 당장은 좀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만 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1: 네.
2: 반대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보험을 몇 년 동안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가 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갱신형 같은 경우 계속 인상이 되잖아요.
1: 네.
2: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1: 지금 가장 궁금한 거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갱신되면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거예요?
0: 네, 이게 상품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몇 프로 몇 퍼센트 오른다고 단정 지기는 어렵고요.
1: 네.
0: 다만 중요한 건 당시 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30, 40대에 가입한 보험을 60대, 70대까지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럼 당연히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따라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몇 년마다 갱신이 되는지. 갱신도 뭐 3년, 5년, 10년, 20년 갱신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1: 네.
0: 그리고 갱신 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이 보장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갱신할 때 장기간 내가 이 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유지를 못하면.

0: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1: 그렇죠.
0: 보험은데.
1: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소득은 줄었는데 가족 보험료가 월 130만 원까지 나간다 이러면 좀 어떤 순서로 조정해 보는 게 좋을까요? 리모델링 또 해봐야죠.
2: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험을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은 내가 현재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전부 다 꺼내셔야 돼요.
1: 네.
2: 그래서 실손보험부터 암, 뇌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이제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 외에 치료비 관련된 보장,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보장들이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적으로 가입한 특약들이 반드시 있어요.
1: 중복.
2: 네. 그리고 또 활용 가능성이 좀 낮은 특약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좀 과하게 가입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1: 네.
2: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족의 소득, 그리고 자산, 그리고 부채, 뭐 연령, 그리고 현재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좀 따져보고 앞으로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와,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하기엔 좀 버겁단 말이에요.
2: 어려워요. 네.
1: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사연자님 가족 보험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셨나요?
0: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는데
1: 네.
0: 가족보험 모두의 보험료를 합치니까 월 130만 원이었죠.
1: 네.
0: 중복되는 보장과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낮은 그 보장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핵심 보장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네, 가족 모두 예전에 가입한 비갱신형 암보험 건강보험은 납입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아요.
1: 네.
0: 그리고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상품은 정리를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 납입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 부담이죠.
0: 은퇴 이후에도. 네, 그래서 정리를 권해드렸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암 신약이라든가 그 암 치료비를 좀 보완해드렸어요.
1: 네.
0: 대신에 이제 뭔가 보험을 정리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 결과 남편분 보험은 월 25만 원, 아내분 보험은 월 15만 원, 자녀분 보험은 10만 원대로 수정해서
1: 네.
0: 조정해서 월 가족 보험료를 총 5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서 변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오, 지금 소득이 반으로 줄은 상태에서 지금 1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매월 80만 원을 줄인 거면 정말 많은 보험료가 줄어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모든 가정이 이렇게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2: 네, 물론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도 3인 가족인데 보험료 50만 원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고요.
1: 네.
2: 일단은 그 3인 가족의 총 보험료가 50만 원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아빠의 보장이 가장 많아야 할 거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이나 뭐 성별,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에 네. 별다른 병원 치료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좀 점검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나도 그러면은 그렇게 줄일 수 있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1: 건강하면
2: 네, 각 가정마다 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보험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건강하면 또 건강체 할인 상품이 있다.
2: 네.
1: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할인 상품이라고 하면 뭐 당장 집어서 좀 장바구니에 넣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 네.
1: 그러면 이 건강체 보험이라는 건 또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0: 네, 건강체 보험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건강 기준을 충족하는 그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인 조건보다 보험료를 저렴하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1: 네.
0: 몇 년 전만 해도 5년 이제 보험사에 그 알릴 의무가 있거든요. 보험사에 내가 과거 아팠던가 뭐 다쳤던가 그 의무가 보통 5년이었어요.
1: 네.
0: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뭐 30 이상 약 처방, 그리고 뭐 상해나 질병으로 7일 이상 통원할 수 있는 경우 이제 고지 심사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10년 고지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5년 이전에도 내가 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고 하면 할인을 해주는 상품이 나온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보험사별로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10년간 병원 이력이나 치료 이력 등에 따라서 보험사 그 상품별 고지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건강체 보험이라고 해서 누구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각 상품이 정한 건강 조건을 충족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보험

0: 점검은 결국 그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1: 네. 건강하고 아프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간혹 내가 이제 건강체할인 이 특약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병원 갔던 걸 좀 숨길까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병력을 임의로 누락을 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고지하시게 되면 가입할 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보상받을 때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과정은 반드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아, 비밀은 없다.
1: 네.
0: 언젠간 걸린다.
1: 다 밝혀집니다.
0: 다 솔직하게 말해라. 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랫동안 보험료는 냈는데 보험금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깝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1: 네. 소위 말해 이제 본전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은 일반적인 은행의 접근과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낸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1: 사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0: 그렇죠.
1: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예측 하지 못했던 큰 질병이 발생되게 되면 치료비가 발생될 뿐 아니라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도 함께 올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보험금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나 이거 보험 가입한 거 뭐 손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떠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을 했고 그 위험을 대비하는 것 대비 적절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보험료가 좀 부담스 스러운데 130에서 50만 원 너무 부럽다. 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내 보험에 필요한 지출이 아니고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1: 유통 빤데기
0: 끓여 먹어도
2: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2: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1: 빤데기 빤데기 빤빤데기 데기 유통 빤데기.
3: 네, 머니특별시 지금 시각 1시 30분 42초 지나고 있고요. 제가 아까 소비자 민원실로 가봅시다 했는데 가기 전에 오늘 사연에 아직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안 풀린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역시 보험료가 1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돈을 또 남는 돈에 놀릴 순 없잖아요. 아까 노후 대비도 하고 싶다 우리는 사연자님이 말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4: 네, 매월 그 80만 원 보험료 줄었잖아요. 네. 근데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줄었다고 그 돈을 이제 모두 소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여유 자금이 생겼다면 비상 자금을 마련하던가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대출 상환 등 여러의 가정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청취자님도 기존 보험료에서 130만 원을 내면 은퇴 계획이나 다른 그 재무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보험료를 조정한 뒤에 매월 일정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셨다고 굉장히 상당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3: 네, 그러면 평소에는 보험을 그냥 유지하더라도 이럴 때는 꼭 다시 한번 봐야 한다 하는 시점이 따로 있을까요?
4: 네, 우선 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점검을 안 받았으면 당연히 보험 점검을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인생의 재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던가 직장을 그만뒀던가 이직을 했던가 아니면 소득이 줄었던가 뭐 자녀가 결혼했던가 여러 가지 그런 재무적인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은퇴를 그렇죠. 앞두고 있던가 네. 뭐 가정의 재무상이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보험 점검을 함께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3: 네, 그러니까 보험을 정리할 때도 새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조건부터 확인한 뒤에 현재 소득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좋겠네요.
5: 네, 우리 이제 사연자님처럼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다거나 사업을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보험을 먼저 해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요 전에 다섯 가지 순서대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3: 네. 오, 자 이런 체크리스트 좋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확인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뭔가요?
5: 네, 첫째로는 현재 가입한 보험을 전부 다 확인을 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복이 되거나 필요성이 좀 낮은 보장을 먼저 찾아내시는 거고요. 네. 셋째는 실손보험과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핵심 보장을 먼저 좀 확인을 한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인지 이 보험료 수준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오늘은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서 가족보험료 월 130만 원이 부담이 된 우리 50대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가족보험을 전부 다시 살펴보고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보장은 줄이고 실손과 주요 진단비 같은 핵심 보장은 남기면서 월 보험료를 약 5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무조건 해지부터 하면 안 되고요. 소득이 달라졌다면 지금 형편에 맞게 보험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좀 재무 상황이 변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네, 머니특별시 2부 바로 시작됐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호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1580님께서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얼마 전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망보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험을 정리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약관 대출 받은 돈을 먼저 다 갚고 해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금이 남아있어도 정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보험사에서 약관 대출을 해줄 때 그 약관 대출 가능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보험을 해약했었을 때 발생되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약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궁금하신 점처럼 설마 내 돈을 먼저 대출을 갚고 그다음에 보험을 해약해야 되냐 네. 이걸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해약하시게 되면 발생되는 해약 환급금으로 기존에 받았던 약관 대출을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돌려받고 보험이 정리됩니다.
0: 오, 그렇군요. 자, 다음 사연 또 볼게요. 우리 2252님께서 건강보험을 하나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암이나 뇌, 심장, 혈관, 질환, 치료비 특약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특약 얘기 많이 하죠. 자, 새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이런 특약만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아쉽게도 네. 이제 기존의 보험에서는 뭐 새로 나온 특약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뭐 특약 추가 자체가 고장 자체가 추가가 안 되고요. 대신에 줄이던가 뺄 수는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네. 그 부분만 별도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추가는 따로 안 되지만
2: 네네, 맞습니다.
0: 빼는 건 가능하다.
2: 맞습니다.
0: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보험 관련해서 아니면 재무 상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 주세요. 자, 다음 민원은 5442님 문자인데요. 저는 40대 여성인데요. 어머니께서 5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언니도 갑상선 결절로 수술했습니다. 가족들이 연달아 갑상선 쪽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갑상선 관련 가족력이 있다면 어떤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또 가족 중에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은 분이 계시면 아, 나도 괜찮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1: 네. 근데 나도 괜찮을까라는 걱정 뒤에는 보험을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네. 있는데요. 일단은 보험을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내 갑상선 상태를 검진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갑상선암은 여러 가지 뭐 발생 위험 요인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네. 그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암의 약 1에서 5% 정도는 유전성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금 청취자님처럼 뭐 어머님뿐만 아니라 뭐 형제 자매까지도 이렇게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네. 평소보다 조금 더 건강 검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0: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자, 퀴즈 주시죠.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관련 질환의 보험을 무조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제가 좀 찍기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면 저는 X일 것 같습니다.
2: 아, 역시. 아,
0: 맞죠?
2: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0: 네. 네, 설명해 주시죠.
2: 네. 보험을 더 늘리기보다 현재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0: 네.
2: 보험이 잘 돼 있는데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볼 건 암 진단 자금인데 갑상선암은 상품에 따라서 유사암이나 소외암 등으로 분류돼 일반암보다 진단비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가 5천이면 1억 원이라 해도 갑상선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0: 네. 그러니까
2: 암 진단이 5천이 1억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이 갑상선 관련 특약만 따로 늘리기보다 지금 가진 암보험이 갑상선암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보장 내용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네. 갑상선 관련된 수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되는지 보셔야 하고요.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뭐 간혹 악성이 아니라 양성 결절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이 관련된 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하기 전에 갑상선 추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0: 네.
2: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뭐 초음파상의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 권유받은 상태라면 이를 단순히 뭐 큰 질병이 아니겠지 괜찮겠지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요.
0: 네.
2: 보험사의 그 보험 그 알릴 의무 시 고지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우리 5442님처럼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준비해 보면 될까요?
1: 일단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적절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0: 네, 검진이 그래서, 먼저.
1: 네, 검사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0: 네.
1: 그 암보험 보통은 아마 다 대부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0: 네.
1: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게 갑상선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뭐 소액암 진단비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게 지급받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 그 외에 수술비나 뭐 항암치료 관련된 보장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0: 네. 살펴야 하는데요. 암진단비 5천만 원 준비되어 있다라고 해서 나는 갑상선 암 진단 시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0: 이런 소외감, 이런 지급 내역들을 정확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2: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미 뭐 충분한 암 진단 자금이라든가 뭐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뭐 암보험을 계속 추가해서 가입하기보다는 그럼 나중에 보험료에 또 부담돼서 또 유실할 수가 없어요.
1: 네.
2: 그러니까 반대로 암 진단비가 부족하거나 갑상선 쪽에 보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만 보완하시면 됩니다.
1: 네. 물론 이제 모든 암이 참 힘겨운 싸움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 갑상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뭐 이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누구한테나 뭐 동일한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갑상선 암이라고 가벼운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1: 네.
0: 사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큰 일이잖아요.
1: 네.
0: 뭐 작은 암, 큰 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네, 그리고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자면 청와대 인사 관련 소식입니다.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의 하준... 네, 내일 속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9553님이랑 3116님께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거든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전문가 상담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주신 5442님처럼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 걸까요?
0: 네, 일단은 먼저 검진을 통해서 그 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잘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막 여러 개를 막 가입하시거나 그런 거는 절대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40대, 50대라고 한다면 물론 암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뇌나 심장 관련된 이런 다른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도 같이 준비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족력이 있네.
1: 네.
0: 가족력은 결국 보험을 많이 가입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건강과 보험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신호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1: 네.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까지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족력은 보험을 많이 들라는 신호가 아니라 건강과 보장을 한번 점검하라는 신호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입니다. 자, 소비자 민원 시 다음 민원 만나볼게요. 2557님께서 저는 50대 남성인데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 진단이나 약 처방은 받지 않았고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해보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주변에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고혈압 고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보험부터 보강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2: 네, 그보다 먼저 이제 검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1: 네.
2: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온 것과 의사에게 질병 의심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고를 받은 것은 보험 가입 심사에서 다르게 좀 볼 수 있거든요.
1: 네.
2: 특히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질병 의심이나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면 보험 가입 시 알릴 의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진단을 받은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또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자, 그러니까 검진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대라고 한다면 네. 이제 보험을 보충할 때 고혈압 혹은 뭐 고지혈, 뭐 당뇨 이런 이제 질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 뭐 뇌혈관 질환 등 이렇게 더 큰 보장을 중심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1: 네.
0: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이제 질병은 당장은 큰 치료비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1: 네.
0: 차후에 이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이런 질병을 진단받을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명 하나에 좀 보험을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1: 네.
0: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큰 질병에 대한 그런 보장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0: 이제 점검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점검은 건강 검진을 받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1: 네. 자, 그렇다면 아직 약을 복용하기 전이라면 오히려 지금 보험을 점검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0: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건강 상태와 기존에 내가 유지한 보험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뇌나 심장 관련된 혈관 진단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중복해서 또 추가로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 뭐 10년 가까이 유지한 보험이 있는데 좀 보장 부분이 협소하게 되어 있다. 뭐 뇌졸중, 심근경색만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서 좀 보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5257님처럼 이 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은 보험을 점검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2: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연말에.
1: 네.
2: 그죠? 그래서 첫째,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1: 네.
2: 둘째, 가입한 보험에서 뇌하고 심장 관련 보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혈압, 고지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1: 네.
2: 혈관 질환, 뇌혈관, 심혈관, 뭐 수술비처럼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겁니다.
0: 네, 그리고 간혹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이제 의심 소견 혹은 뭐 의증 이런 걸로 이제 진단받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고지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 네.
0: 우리가 이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 미리 하시고 건강검진 받는 게더 유리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보험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 사연 만나봤는데요. 무조건 관련 특약부터 늘리기보다 검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금 가진 뇌 심혈관 보장부터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 보완하되 검진 결과나 의심 소견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 계획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건강검진 전에 내 보험부터 점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집 보험 점검 좀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우리 283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보험 가입이 힘들까요? 만약 힘들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가입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건강검진 끝나자마자, 아니, 건강검진 할 때, 용종 바로 제거했습니다 하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2: 많죠. 내시경 하다가 바로
1: 맞아요.
2: 알려주니까 보험사에서.
1: 네.
2: 그래서 뭐 조직 검사를 바로 하겠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1: 네.
2: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최소 한 달. 길게는 3개월 후에 보험 가입이 진행되고요.
1: 네.
2: 당연히 뭐 용종을 제거했다 그래서 보험 가입이 안 되고 그러지 않는데
1: 네.
2: 대신에 용종을 뗐을 경우에는 그 대장이라든지 직장 쪽에 이제 보장을 안 해주는 보험사에서 말하는 부담보 몇년 동안 그 부위를 보장 안 해주는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1: 네.
2: 높아요. 그러니까 부담보나 할증 조건으로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1: 네. 자, 비슷한 사연이에요. 용종 얘기인데, 5791님께서 건강검진 받다가 용종이 발견돼 바로 제거하는 경우예요. 자, 용종 제거도 보험에서 수술로 인정돼서 수술비를 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도 주셨습니다.
0: 네, 일단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1: 네.
0: 이제 처음 그거보다 앞서서 그 실손보험으로 치료비나 이런 부분들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0: 네.
1: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5633님이 아내가 갑상선 결절로 로봇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급여 수술이라 걱정됩니다. 자, 2세대 실손으로 수술비 청구 가능한지 또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2: 네, 당연히 보장을 받을 수
1: 네.
2: 있습니다. 2세
1: 네.
2: 실손은 급여 비급에 상관없이
1: 네.
2: 수술하게 되면 대신에 이제 통원은 한도가 이제 25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거고
1: 네.
2: 입원을 하셨으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1: 네.
2: 당연히 로봇 수술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 2세
1: 두 분이
2: 실손에서.
1: 네, 사이가 좋으시네요. 눈치 보면서 막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0: 네, 오늘 저도 좀 느꼈는데요. 건강검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1: 네.
0: 보통은 11월 연말 가까워지시면 건강검진들 하시잖아요.
1: 네.
0: 그 전에 보험 점검을 꼭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네, 오늘 사연처럼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재무적으로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네. 은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1: 네.
2: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고정 지출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고 보험료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조율해서 가정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0: 6688.
1: TBS 캠페인.
2: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3: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2: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3: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지금 남부지방은 흐린 곳도 많지만 서울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도와 충청도까지는 20도 안팎의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들은 공사하는 곳이 무척이나 많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상남 5터널 부근에는 대형 화물차가 고장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도분기점 부근의 사고는 조금 전에 갓길로 옮겨서 처리 중이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향 문학에서 남동쪽으로도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도 이미 서창분기점에서 남동쪽으로 움찔합니다. 내부 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홍제램프 지나 3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다 보니 홍주문터널 안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역시 공사합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경영입니다. 최경일구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내는 수학 시험의 목표는 바로 70점이라고 합니다. 평균 점수가 30점, 40점이 되면 학생들이 기죽어서 수퍼자가 되고 시험이 너무 쉬워갖고 90점, 100점이 되면 시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평균 점수 70점 정도면 학생들이 수학 공부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틀렸던 30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더 열심히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10월 첫날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올 한 해도 이렇게 다 가는구나. 지난 성적을 곱씹어 보는 분들 많을 텐데요. 100점 받지 못했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 90점, 100점만 받으면 인생에 새로울 것도 발전할 것도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70점은 자신감을 위한 것이고 나머지 30점은 배우기 위한 것입니다. 70점, 10월에도 딱 그 정도만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랄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체험, 세월,

0: 태연의 세월이 흘러가면 뜨겁고 왔습니다. 아, 기온이 아주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습니다. 쌀쌀해졌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21도입니다. 어제보다 무려 7도나 떨어졌네요. 내일 아침에는 더 쌀쌀하다고 합니다. 일교차들 다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뉴스가 지금 청와대에 인사가 있네요. 청와대의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현 경제성장수석이 됐고요. 대통령의 평화외교특보에 송영길 의원이 됐고 국방정책특보로 김병주 의원이 됐네요. 또 신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한국이 지난달 9월 달이죠. 우리나라의 수출이 1200억 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연 수출액 8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가 600억 달러 이상 실적을 내서 전체 수출의 49.9%를 책임을 졌고요. 무역 수지적자는 500억 달러 육박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수출액이 작년 동기보다 83%나 증가했다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 강경파 비판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했네요. 중수청장으로 친윤계 김지용 검사는 쓰지 말아달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김지용 검사의 친윤 아닌 굳이 말해서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 다 확인된 사실이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네요. 이어서 김 후보자가 친윤 검사 출신이라는 전제하에서 하는 말인데 정부에서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아울러서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 형사부장이었는데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 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의 재기 수사를 명령해 기소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또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사실이 기초해야 의미가 있다.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기 위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비판이 아닌 비방이고 국정조언이 아닌 국정방해다 이렇게 꼬집었어요. 그러면서 알면서도 친윤검사라 거짓 주장하는 건 아닐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민주당 내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영민 의원, 이성윤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어 관련 발언을 계속했는데 중요 수사기구의 책임자 자리에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쓰지 말라고 하면 이는 중수청을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 SNS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한 누리꾼의 글을 공유한 뒤에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특히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또 임은정 검사장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출신들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냐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대한 복수를 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지 않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며 제대로 수사 기소를 하게 하자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 신한은행에서요 약 2만 5천 명 고객 정보가 유출돼서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네요. 신한은행은 고객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대출 모집 관련 서비스에서 고객 정보 일부가 유출이 됐습니다. 유출 항목을 보면 이름,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 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개인 신용 정보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규모가 약 2만 5천 명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에서 또 한 번의 한일전이 성사가 됐네요. 일본이 우즈베키스탄과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결승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앞서서 중국을 꺾고 이미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죠. 자, 여기까지 좀 소개해드렸고요.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 광고 듣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8679 청취자님께서 오늘 국군의 날과 관련돼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네요. 오늘은 80년대 초중반 평택 공군부대에서 근무했던 추억이 떠오릅니다. 국군의 날은 군인들에게는 잔칫날이기도 했지만 행사에 차출돼서 참여했던 군인들은 반복되는 연습에 참 고생 많았죠. 그때는 힘들었겠지만 돌이켜보니 이제는 웃으며 추억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네요. 그러시면서 전우가 남긴 한마디 요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옛날에 저도 81년, 2년 그때 군대 생활할 때 국군의 날 하면 건빵을 하나씩 나눠줬던 그 별사탕하고 그런 기억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8679님 옛날 군대 있을 때 참 그 추억도 있지만 차출돼서 국군의 날 그 행진 연습하는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신청곡을 올리셨어요. 아까 얘기한 허성이가 부릅니다. 전우가 남긴 한마디. 국군의 날이니까 이 노래 들어보고 돈가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자,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나눔 선물 나눠드리는 시간인데요. 샵 0951 문자로 첫 번째는 돈가스 퀴즈 정답 적으시고, 두 번째는 나눔 선물 받고 싶은 거 적으시고, 세 번째는 누구와 함께 나눔 선물을 나누겠다. 세 가지를 적어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자를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저 YTN의 뉴스로 좀 나가고 있는데 아마 어제 밤 사건 같은데, 인천 공항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치매, 경증 치매를 앓던 80대가 역주행 운전을 해가지고 7km를 달렸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명이 다쳤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나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오늘 78주년 국군의 날인데 오늘 퀴즈는 이것과 관련된 퀴즈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군은 몇 명이냐가 오늘의 퀴즈로 올려놨습니다. 보기가 두 개 있어요. 1번 50만 명, 2번 500만 명. 네, 500만은 너무 많죠? 네. 정답 모르시겠으면 그냥 1번 쓰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나눔 선물 쫙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가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이나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미노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 홍삼진액,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기지시 통통치킨에서 파닭 한 마리,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 동안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맛집 고깃집 안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의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찐 애청자 여러분,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웠고 하나씩 적으시고, 세 번째는 이걸 만약에 내가 당첨되면 누구하고 같이 함께 하겠다, 나누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퀴즈는 오늘 국군의 날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의 규모가 몇 명이냐. 1번 50만 명이다. 2번 500만 명이다입니다. 네, 모르시면 1번 쓰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이제 쭉 당첨자를 발표를 할 건데, 3659님께서 오늘 코너 문의를 하셨습니다. 오늘 이종광 선생님 혹시 나옵니까? 예. 오늘 허리디스크 쇼 하는 날이죠, 목요일날. 황당 선생님 지금, 예, 버스 타고 막 오고 있다고 합니다. 미리 저 7080 듣고 싶은 노래, 팝송도 좋고 우리나라 노래도 좋고요. 신청곡 문자 보내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문자를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희승연입니다. 가을아리.

티승연의 가을 아리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당첨자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돈가스 퀴즈 정답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몇 명쯤 될까요? 대략 한 50만이랍니다. 50만. 예. 1번이 정답이죠. 자, 첫 번째 당첨자는 3891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문자 합니다. 어릴 때 강원도 시골에서는 근처에 있는 군부대 군인 아저씨들에게 흔하게 얻어먹던 건빵이 그렇게 맛있고 달고 그랬었죠. 먹을 게 귀하던 시절 늘 고마웠었습니다. 예. 건빵에, 저 밑에 그 비닐봉투에 만큼 들어있는 별사탕. 예. 그게 참다 인상적인데. 근데 389님은 뭐 달라고 나눔 선물 써지를 않으셨어요. 예. 파블로 PD가 모기버섯을 보내드린답니다. 3891번님한테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모기버섯 1kg 세트 보내드릴게요. 잘 드시고요. 두 번째 당첨자는 0961번님. 가락동의 화로회를 받고 싶어요. 왜냐? 딸이 출산해서 그동안 회를 좋아하는데 먹지 못해서 꼭 회를 먹고 싶다고 해서 선물로 주고 싶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예. 0961번님이 예, 따님을 위해서 가락동의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둠의 2인 식사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락동 가셔가지고 잘 드시기 바라고요. 8886번님 당첨이에요. 정답 1번 50만이고요. 라떼는 70만이라고 했었는데 20만이나 줄었네요. 파주의 오란다를 받고 싶습니다. 그냥 별거 없는 가을밤 배우자하고 오손도손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고 싶습니다. 예. 8886번님한테 파주시 한과 쌀가미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드세요. 이번에는 1803번님 당첨됐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이혼한 형이 본가에 조카를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래, 형이 일 나가는 날에는 엄마하고 제가 휴무를 맞춰서 조카를 돌보거든요. 성장기에 조카를 위해서 뭐 먹을 거리를 좀 신청을 해봅니다 하셨습니다. 1803님한테 한우국밥을 보내드린답니다.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한우국밥 6인분 네, 도착이 될 겁니다. 잘 드시고요. 자, 노래 듣고 계속 샵 0951로 문자 주시고요. 선물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퀴즈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국군의 날인데 우리나라 국군이 대충 몇 명쯤 되느냐가 오늘의 퀴즈인데 1번 50만이냐, 2번 500만이냐, 네. 정답은 아까 다 말씀드렸죠. 예, 50만이니까 선물 많이 남았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원의 노래 산 넘어 산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0: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1: 네. 다른 선물 당첨자 계속 알려드릴게요. 1616번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양꼬치를 먹고 싶어요. 소개팅한 여자친구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짤막하게 주셨는데, 네. 양꼬치 드시고 싶다 하셨습니다. 구리시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네. 식사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잘 드시면 됩니다. 아, 지금 이분을 1616 청취자님을 전화로 연결했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아이고, 여자친구 요 최근에 소개팅을 했나 보죠?
2: 아, 네네.
1: 지금 청취자님 대충 연세는 어느 정도 되세요?
2: 아, 저 지금 49입니다.
1: 49이시고, 네. 네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소개팅을 여자친구하고 하게 됐습니까?
2: 친구가 자기 사촌 동생이 있다고 해서 소개해 줘가지고.
1: 아.
2: 네네. 그래서,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괜찮은 네.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잘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친구의 사촌 여동생이다.
2: 네. 네네.
1: 어디, 동네는 어디세요, 지금?
2: 지금 청담동입니다.
1: 아, 청담동에 계시고, 예.
2: 네네.
1: 아직 미혼이세요, 49이신데?
2: 네, 아직 미혼입니다.
1: 예. 그쪽 여동생 분도?
2: 네네.
1: 예. 언제쯤 하셨어요, 소개팅을?
2: 소개팅 한 지는 지금 한 두 달 됐습니다.
1: 두 달?
2: 네.
1: 어디가 그렇게 마음에 드셨어요?
2: 일단 뭐,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착하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1: 예.
2: 네네. 그리고 지금 뭐, 저랑 이제 얘기하는 게 잘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1: 뭔가 네. 이렇게 마음이 맞는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2: 네네.
1: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나하고 맞네? 뭐 이런 거 있다면요?

0: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가 약간 농담을 해도 잘 웃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네.
1: 네. 지금 저 청취자님이 저 유머나 뭐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나 봐요.
0: 아, 그런 건 아닌데.
1: 네.
0: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 앞으로 쭉 발전을 계속 시켜 나가실 계획이고요.
0: 네네.
1: 쭉 이제 결혼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만난 지 뭐 두 달 됐다고 하지만.
0: 아, 네, 계속 만나다가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1: 아, 그렇구나. 네. 그쪽 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0: 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 주로 어디서 만나세요?
0: 주로 만나면 이제 사무실 근처나 지금 위례 쪽이나 청담 쪽 이쪽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1: 아, 그러시구나. 뭐, 네네. 만나시면은 어떻게, 데이트를 어떻게 하세요?
0: 그냥 뭐, 간단하게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요.
1: 그렇구나, 예. 요새 본 영화 뭐 있어요? 같이 본 영화?
0: 요번에,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1: 오디세이?
0: 아, 오디세이 봤습니다.
1: 그거 보셨겠네.
0: 네.
1: 그거 길지 않아요, 영화?
0: 좀 많이 길어가지고.
1: 예.
0: 네네.
1: 저도 한번 봤는데, 좀 지루하더라고, 저는.
0: 네네. 그래서 좀 많이 좀, 좀 졸려보면 좀 물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1: 예.
0: 네네네.
1: 그래요. 그, 구리 씨의 그 양꼬치, 요걸 보내드릴 네네. 테니까.
0: 네네.
1: 이, 성담동이면 한강 다리 넘으시면, 이제 구리시 수택동 가시면은, 여기 네네.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을 여기 사장님께서 주실 거예요, 가면은. 가서 여자친구도 양꼬치 좋아할까요?
0: 아마 좋아할 겁니다.
1: 예. 그 여자친구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네. 데이트한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 최일거리. 아, 다 했습니까?
0: 네네.
1: 너무 간단하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까지 해주셔서 바쁜데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구리시에 잘 다녀오시고요. 네. 자, 소개팅. 두 달 되신 청취자하고 인터뷰해봤습니다. 이 노래가 아주 딱이네요, 이 노래. 박지연이 부릅니다. 우리는 된다니까.

0: 박재현의 우린 된다니까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당첨자는 5349번님이에요. 1번 50만 명입니다. 받고 싶은 선물은 소고기 만두를 받고 싶고요. 왜냐하면 최고리 깬 라디오 그동안 늘 듣기만 하다가 문자 처음 참여해보는데 오늘 대전에 일이 있어 출장 가는 길에요. 잠시 천안 휴게소에서 쉬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첨이 된다면 만두를 꼭 좀 받고 싶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같이 먹고 싶네요. 네. 천안 휴게소에서 지금 문자를 보내시고 이제 출발하셨겠죠? 그럼 대전으로 한참 가고 계시겠네. 5349번님한테 소고기 만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릴게요. 댁으로 택배로 갈 겁니다. 잘 드세요. 이어서 3952번님 당첨됐어요. 명절 지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하지를 않아서 우리 아저씨와 무작정 가다 보니까 정선까지 왔어요. 강원도 정선에 가 계시네요. 온 김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나 산세가 예쁜지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고 구경하고 내려오면서 보이는 풍경은 더 아름답습니다. 단풍도 슬슬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무작정으로 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정선까지 가셨대요. 강원도 정선. 이분을 지금 전화로 연결했대네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아내분이시군요.
1: 예, 예.
0: 네. 지금 뭐, 두 분이서 그러면 승용차 자가용 끌고 가신 거예요?
1: 예, 예.
0: 어디서 출발하셨는데?
1: 서울이요.
0: 몇 시에 출발하셨어요?
1: 일찍 한 9시 반 정도인가?
0: 9시 반에? 예. 네. 정선 지금 어디 계세요?
1: 저희는 다 내려왔어요. 케이블카 다 타고요.
0: 정선에 케이블카 타는 데가 있어요?
1: 예, 가리왕산이요.
0: 가리왕산?
1: 예, 예.
0: 정선, 거기 저, 뭡니까? 거기 저, 콘도 입구 되는데 그쪽 아니에요?
1: 예, 예, 예, 맞아요.
0: 그 태백 아닙니까? 태백?
1: 태백이죠. 예, 맞아요. 그죠? 태백이 가리왕산이라고 돼 있던데.
0: 아, 그렇습니까? 네.
1: 예, 예.
0: 그 거기 왜 거기니까 정선에서 더 저 가신 거죠? 지금 더 가리왕산이면은.
1: 제가 잘 그거는 잘 모르고 가리왕산 정선. 예.
0: 알겠어요. 남편분은 옆에 계세요, 그러면?
1: 예, 예.
0: 오. 근데 지금 뭐 추석 명절 지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편하다 하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예.
1: 아니 아무래도 저희 아들 때문에 조금
0: 아드님 때문에
1: 예.
0: 예 왜요?
1: 아 장가를 안 가서요.
0: 몇 살인데요 지금?
1: 37이요.
0: 오 엄마 입장에서는 좀 재촉하실 나이가 됐네.
1: 예 네. 아이 때문에 꼭 두 부부가 싸움을 하네요. 말다툼을 하네요.
0: 아니 장가 안 가는 거 가지고 부부가 왜 투덕거리세요? 뭐 때문에?
1: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말하면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0: 예.
1: 그러다 보면 또 아들하고 아빠가 안 좋아지고
0: 아
1: 예. 예.
0: 그 아들은 왜 안 가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1: 준비가 다 안 됐대요.
0: 준비가
1: 예.
0: 준비라 한다면 뭐 일단

0: 예, 맞아요. 너무 많이 드니까
1: 네, 그러니까.
0: 어지간한 직장 생활에서는 힘들어요.
1: 예. 저 남편분께서는 아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시는데요?
0: 아유, 옛날에는 방앗간에도 살았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듣기 싫어하세요.
1: 아이고. 아내분께서는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하셨는데, 실제로?
0: 저도 그렇게 했어요.
1: 방앗간으로?
0: 방앗간에, 예.
1: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자체 문화가 아니니까, 그죠?
0: 예, 맞아요.
1: 지금 저 아내분께서는 저 마일리지가 어느 정도 되세요? 70 넘으셨어요? 60 되세요?
0: 거의 넘었지, 아니, 저기 60대.
1: 그러니까 그때 시작할 때는 뭐 연탄도 떼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0: 예.
1: 저도 시작할 때 연탄 떼고 시작했었는데,
0: 예,
1: 그러니까 뭐
0: 그때가
1: 그런 옛날
0: 좋아요.
1: 생각을 하다 보면, 남편분께서 아들한테 하듯이, 왜? 우리 때는 연탄 때는 방앗간에서도 시작했는데, 그뭐 이렇게 따지냐, 아마 이렇게 해서 아드님을 재촉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또 그게 싫어할 거 아니야, 그게.
0: 아유, 요새 어느 아가씨가 방앗간에 오려고 하지도 않죠.
1: 예, 그렇죠. 예, 참. 단칸방에서 산다는 게, 뭐, 옛날 얘기죠, 옛날. 이제 시대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예. 어머니는 그래서, 엄마는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0: 저는 완전히 준비가 됐대 갈래면 그때는 늙는다고 얼른 그냥 마음 맞춰서 살면
1: 예.
0: 그냥 뭐 요새 또뭐저 그런 거 있잖아요. 신혼 부부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1: 예.
0: 찾아보면 길이 있다고 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1: 예. 예비 며느리는 지금 뭐 사귀고 있는 거예요, 아드님이?
0: 예, 있어요.
1: 있어요?
0: 예.
1: 얼굴도 보셨고?
0: 한번 봤어요.
1: 어디 마음에 드셨어요?
0: 아이고, 저야 감지덕진데. 요새
1: 그러시구나.
0: 아가씨들이 준비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1: 그러시니까 아들은 이제 나이는 먹어가고, 예비 며느리는 마음에 들고, 빨리 합쳤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명절 지나면서 더 마음이 안 편하셨구나.
0: 아유, 예, 속상하죠.
1: 그래요. 그 단풍이 좀 들었어요? 그래, 거기 가리왕산 쪽에?
0: 예, 오히려 케이블카로 올라가니까요,
1: 예.
0: 붉은 약간에 들었어요. 이쁘더라고요.
1: 그렇구나.
0: 예,
1: 워낙
0: 너무
1: 저
0: 좋아요.
1: 단풍은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데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꼭대기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예.
0: 예.
1: 어떻게 좀 시원한 단풍 구경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풀리셨어요?
0: 예, 잊어먹었어요, 그거를.
1: 그거 잊어버리셨어?
0: 예.
1: 그 오면서도 계속 차 안에서 그 이야기를
0: 예.
1: 하고 오셨겠네요.
0: 아무래도,
1: 네.
0: 예.
1: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아까 받고 싶다 그러셨죠? 예? 상품을 뭘
0: 아무 말안
1: 드려야
0: 했는데.
1: 되는데, 네.
0: 예.
1: 자, 그러면, 서울 어느 동네 쪽에 사세요?
0: 도봉구 쪽에 살아요.
1: 도봉구 쪽에 사신다? 그러면은,
0: 예.
1: 네. 자, 뭐를 드릴까요? 그러면은, 저기 월곡역,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에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집에 가시면 3, 4인분 식사권을 저 드릴 테니까 가서 푸짐하게 남편분하고 가서 많이 좀
0: 아니,
1: 드시기 바랍니다.
0: 저기 그냥 그 미란다 가장가 그거 주시면 안 돼요?
1: 오란다?
0: 오란다 그.
1: 오란다 과자 세트? 예, 그러면 그걸로 바꿔드릴게요. 파주시 한과 쌀과 밀에 오란다 강정 세트 요거를 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예. 요거
0: 감사합니다.
1: 드시면서 아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올라오십니까?
0: 가고
1: 네,
0: 있어요.
1: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올라오세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 좋습니다. 네. 아들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아내분, 엄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룡 가수.

0: 이재령의 복덩이 온다 듣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2: 인가요?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5: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에로웍스.
0: 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3부 3시부터 하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황당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당 선생님, 아우 허리가 다 구부러지셨는데 밖에 와서 지금 지팡이 짚고 소파에 지금 막 앉고 계십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이종황 선생님과 함께 하시고요. 듣고 싶은 노래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입니다. 2부 끝곡은 장미소가 부릅니다. 사랑이 샤르르. 들으시고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6: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5: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6: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7: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8: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TBS 교통정보.
1: 고속도로 못지않게 서울 시내도 지금 공사하는 곳이 무척이나 많은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정릉터널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쭉 밀려 있습니다. 서대문구청 부근 3차로에서는 공사의 여파고요. 반대 성수대교 방면은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 통과하는데 서행합니다. 동부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일교 조금 묶고 3차로에서 공사 중이니까 차로 변경하실 때 사고도록 조심하시고요. 분당 수서로 분당 방면 청담대교 다리 중간부터 수서 지하차도 쪽으로도 밀려있는데 역시 수서 지하차도 1차로에서도 공사합니다. 올림픽대로 한남 방면은 여의교 부근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고 반포대교 조금 묶고 3차로에서 사고 났고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차가 중앙 화단을 들이받은 사고가 또 났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문.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류지광이 부릅니다. 이쁘니 꺼쁘니.

0: 네, 이쁜이 꽃분이 듣고 왔습니다. 최일결의 캔라디오 광고 듣고요. 허리 디스크쇼 바로 시작합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유동 골뱅이.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하늘은 높아지고 나뭇잎은 하나 둘 색을 바꾸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호덕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의 허리를 함께 보살펴 주실 분이죠? 허리 디스크쇼 DJ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랑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그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두통이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외로움을 견디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당 이종황 인사드립니다.
1: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거의 지난주 추석 연휴라 못 뵀는데 어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0: 뭐 잘 보내고 못 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집에서 뭐 송편은 많이 드셨어요?
0: 아니 송편이 아니라 뭐 집에서 이렇게 숨 잘 쉬고 안 아픈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근데 선생님 그 사람이 외롭다고 그래서 뭐 꼭 불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응? 뭐라고요?
1: 불행한 건 아니지 않냐 이거죠. 외롭다고 그래서.
0: 일부가 올해 몇이라 그랬지?
1: 96입니다.
0: 네?
1: 96.
0: 최일구 씨가?
1: 네. 아, 66.
0: 66?
1: 네.
0: 아, 이 녀석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 뭘 한다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좀 알아서 들었죠.
1: 알겠습니다. 아, 역시 뭐 아흔이 넘어가시니까 인생 달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0: 96이면 너 맘먹으려고 그런 거니, 지금?
1: 맞습니다.
0: 아무튼 그 어쩌면 그 고독은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만나주지 않던 그 나 자신을 비로소 만나는 시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오늘은 좀 우리 최구 씨 그 고독을 주제로 해가지고 쓸쓸한

0: 하지만 아름다운 그 노래들을 좀 준비를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1: 그렇군요. 선생님. 예. 선생님 2주 만에 뵀는데 목소리가 상당히 젊어지셨습니다.
0: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네.
1: 크리크 조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은 네. 그 고독을 주제로 쓸쓸하지만 그 아름다운 노래들을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죠. 자, 그러면 고독을 주제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기대가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곡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0: 그 혼자 솔리테어. 뭐 이게 좀 카드 노래 아닙니까? 이걸 하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한 남자의 삶을 그린 노래입니다.
1: 솔리테어요? 솔리테어가 네, 솔리테어. 뭐예요?
0: 그 컴퓨터에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1: 네?
0: 맞죠? 혼자서 이렇게 카드 놀이 하는 거.
1: 그런 걸 솔리테어 그러는 거예요? 예? 네?
0: 그 뭐 설명을 제가 대충 좀 알아들어 임마.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진짜 추석 지나고 나서 밥을 많이 먹었나. 이 카펜터스의 솔리테어 1975년에 발표된 곡입니다.
1: 예.
0: 카렌 카펜터 특유의 그 짙고 낮은 중저음 보컬이 그 한 사람의 외로운 삶을 조용히 조용히 이렇게 사뿐하게 들려줍니다. 아. 오늘 같은 날 사실 혼자 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노래가 더 깊게 와닿을 노래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혼자서 카드 놀이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0: 몰라 임마.

0: 네, 아, 카펜터스의 솔리티어. 상당히 쓸쓸하군요, 선생님.
1: 그렇습니다. 그 사실 참 이 고독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0: 예.
1: 낮에는 좀 지금 뭐 어떻게 뭐 좀 괜찮은 것 같다가
0: 예.
1: 밤이 되면은 갑자기 커집니다.
0: 예.
1: 왜 자꾸 이렇게 커지는지. 특히 또 빛 독촉 전화도 저녁 먹을 때 이렇게 전화 오고 막 무섭고 그렇습니다.
0: 아,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 해 떨어지면은 독촉 전화 못 하게 돼 있는데.
1: 제가 알기로 일몰 이후 이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런데 네. 선생님한테는 인정사정을 안 봐주나 보죠?
1: 뭐 개인적으로 또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인 거 말고.
0: 그래요?
1: 아무튼 하는 놈들이 있더라고요.
0: 아유, 경찰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1: 아, 그거 뭐 아는 사람들 지인이 더 무섭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오,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요?
1: 그건 얘기할 수 없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아무튼 최일구군 거는 조만간 갖겠도록 하겠습니다.
0: 이따 밤에 전화 드릴게요.
1: 아, 요런 거 좋아하는구나. 아.
0: 저 선생님.
1: 예.
0: 목소리가 갑자기 젊어지셨습니다.
1: 잠깐 이성을 잃었습니다.
0: 예. 8679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 쇼 들을수록 정말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이종황 DJ님의 말투와 분위기를, 아, 이종환 원래 DJ님의 말투와 분위기를 어쩜 그렇게 찰떡같이 살려내시는 거예요. 추억도 소환하고 재미도 두 배. 목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최고예요. 이종황 선생님.
1: 아유, 그 참 감사합니다. 그 우리 8679님 이게 말씀도 감사하고 마음의 여유가 되시면 제가 우리 최일구군한테 갚을 게 있는데 좀 대신 좀 갚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자, 두 번째 곡도 그러면 고독으로 갑니까?
1: 고독으로 가야죠.
0: 외로움? 네.
1: 우리가 또 이제 달릴 때는 또 달리지 않습니까? 고독으로 가겠습니다.
0: 네.
1: 다음 곡은 그 아주 늦은 밤 홀로 남은 그 사람의 노래입니다.
0: 허허. 다른 사람 다 자는데 혼자 남아서.
1: 그렇죠, 예.
0: 얼마나 촬영할까요?
1: Are you lonesome tonight? 요거 아시죠? 엘비스 프레슬리의 1960년의 곡입니다.
0: 오, 제가 태어나 전에 나온 노래군요. Are you lonesome tonight? 너 외롭냐? 이런 거예요?
1: 그러니까 그 상대방도 그 나처럼 좀 외로운지 혹시나 나를 떠올리고 있는지를 이제 묻는 어떤 클래식 발라드입니다. 특히 이제 노래 중간쯤에 등장하는 나지막히 그 읊조리는 듯한 대사 파트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1: 엘비스 프레슬리의 곡 준비드립니다.

0: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I lonesome tonight. 너도 외롭냐 오늘 밤? 뭐 이런 거라면서요. 선생님.
1: 예.
0: 근데 이제 엘비스가 그 랩을 하네요 중간에.
1: 중간에 이제
0: 뭐라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1: 어, 잠깐만 그 카톡이 와서 제가 좀 못 봤는데 그 못 들었는데 그 예. 뭐라 그랬디?
0: 그거 알면 제가 왜 물어보겠습니까?
1: 예. 아무튼 그 뭐 당신은 너는 뭐 외롭지 않겠느냐?
0: 예.
1: 뭐 누군가는 뭐 세상을 무대라고 당신이 오늘 밤 외로웠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결국 자기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와, 나는 외롭다.
0: 그렇군요. 응?
1: 네. 오늘 일부 외롭니?
0: 뭐 별로 괜찮습니다.
1: 어, 외로움은 남았죠. 뭐.
0: 네. 자, 그러면 오늘 허니디스크쇼 여러분 고독을 주제로 가을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 라디오라는 게 뭐 혼자 듣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함께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노래에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 번호는 샵0951이고요. 특히 오늘 가을 특집입니다. 고독을 주제로 한 노래.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곡이 있다면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특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왠지. 오늘은 왠지. 그 이 노래를 들으면 어?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 세상에 그냥 나만 남겨진 생각이 든다. 가을일 때면은 이 노래가 생각난다. 그런 사연도 좀 같이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더 빵빵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좋으신 생각입니다. 자, 선생님, 세 번째 곡은 우리 가요를 준비하셨다고요?
1: 저희가 이제 두 곡은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드렸으니까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또 가요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예.
1: 시인 류근 씨의 그 시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0: 저거네요.
1: 어떤 거예요?
0: 너무 아픈 사람은 그때 떠나보내고 이런데
1: 널 오늘 보내고 싶다 자꾸.
0: 아, 그렇습니까? 어, 예.
1: 지적했던 사랑이 지나간 자리에 남겨진 그 깊은 고독과 절망을 담담하면서도 처절하게 그 노래를 합니다.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이 1994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듣고 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네, 선생님께서 선곡한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있으면 말이죠. 마치 조용히 옆에 앉아서 그래 많이 아팠지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선생님 탁월한 선곡 대단하십니다.
7: 아유 참 그렇게 또 칭찬하지 마십시오. 참 지금 많은 분들이 샵 연구 오하나 그리고 TV에서 앱으로 이렇게 뭐 이게 최일구 씨처럼 칭찬해 주시는데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다만 도달할 뿐. 저는 그냥 이종황이는 이렇게 계속 칭찬을 받아도 겸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6: 37년생이신데도 그 연세에도 칭찬해주면 참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7: 꽃잎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듯 내 안의 집착과 통증을 훌훌 털어낼 때 그 비로소 영혼이 새롭게 눈을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6: 자, 오늘 완전 철학자 나셨습니다. 자, 이 분위기 계속 이어갑니까?
7: 자, 이 분위기에 별빛처럼, 잠깐만, 이거, 파블로 PD가 대본 쓴 겁니까? 뭐, 이 빛이든 저 빛이든 빛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별빛처럼 맑은 통기타 선율 하나를 좀, 이 분위기에 좀 살포시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네.
7: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홀로 고독하게 밤하늘을 그리다가 간 화가 아시죠? 최일구 씨는 좀 똑똑하시니까
6: 모르겠는데요?
7: 그 빈센트 반 고흐
6: 예.
7: 차가운 밤하늘 속에서도 자신만의 그 빛을 잃지 않았다. 아, 이 친구도 빛이 있었습니까?
6: 그 빛하고 이 빛하고는 다른 건가요?
7: 아, 그래요? 네. 그 영혼처럼 이 가을 홀로 고독을 견디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가슴에도 따뜻한 별빛 하나가 내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6: 선생님 멘트 오늘 찰집니다.
7: 야, 내가 하고도 찰진다 지금.
6: 네. 야. 어떤 노래입니까?
7: 돈 맥린이 부릅니다. 네. 빈센트.
6: 빈센트. 네.

0: 존 맥린의 빈센트 듣고 왔습니다. 아, 선생님. 예. 선곡 좋다고요?
1: 네. 예.
0: 청취자들께서 칭찬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9849님께서는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멋진 콤비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하셨고. 8679번님은 90살 되셨는데도 이종황 DJ님 너무 잘하시는데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최고십니다.
1: 아이고, 칭찬을 진짜 참 감사합니다.
0: 예.
1: 제가 그 1937년생 만 90입니다.
0: 예.
1: 뭐 좀 참 오래 살기도 한 것 같고 아무튼 참 그렇습니다.
0: 예. 아, 더 만수무강하셔야죠.
1: 감사합니다. 예.
0: 선생님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1: 아, 뭐 그렇게 길게 사는 것보다 의미 있고 똘망똘망하게 사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한 10년만 더 가볼까?
0: 그러면 100세를 넘기시고 싶다.
1: 어.
0: 저기 전국 노래자랑 KBS 있잖아요.
1: 예. 네?
0: 거기 저 신동재 악단장이 99백백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1: 99백백.
0: 예. 99백백. 99살 넘어서 백백. 100살까지 열심히 살자. 예?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 한번 알고 계십니까? 그런 노래 있다는 걸? 99백백.
1: 내가 뭐 100 넘기 뭐 좀 떫게 얘기한다.
0: 아니 떫은 건 아니고. 아, 올해 만수분가 하셔야 해요.
1: 자, 청취자 신청곡 좀 읽어주시죠.
0: 네, 신청곡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347님께서 이런 신청곡을 사연과 함께 보내셨네. 늘 수고 많으세요. 개은숙의 나에겐 당신밖에를 듣고 싶습니다. 차량 운전 중인데 틀어주면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박수 보내고 있습니다.
1: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 개은숙 씨, 그 허스키한, 응? 허스키한 목소리가 아주
0: 그렇지.
1: 매력적인 네. 가수죠.
0: 4636 청취자께서도 허리디스크쇼 선생님 안녕하세요. 80년대 책받침 여신들이 있었죠. 브룩실즈 65년생, PB케이츠 63년생, 소피 마르소 66년생 등 리즈 시절 정말 대단했었죠. 65년생인 저도

0: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을까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란 말이 절실하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이러시면서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신청하셨습니다.
1: 네. 자, 이 4636님께서는 네. 65년생인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 어?
0: 네.
1: 나는 뭐 장사가 있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줄 아니 지금 어. 자, 어 아주 쌩쌩할 테니까 어 그런 말 하지 마시고.
0: 예.
1: 근데 우리 최일구 씨는 여기 뭐 PB 게이츠 뭐 소피 마르소 나오는데
0: 다 동생들이네요.
1: 최일구 씨 때 그 10대 시절에는 예. 누구를 이렇게 책받침이나
0: 소피 마르소죠. 소피 마르소.
1: 아, 그렇습니까? 아,
0: 소피 마르소.
1: 제일 좋아했던 게 예. 왕조연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0: 선생님 때는 일제강점기 때였는데
1: 책받침이 없어서 뭐 네. 황진이나 어우동 뭐 이런 쪽으로
0: 선생님 때는 책받침이 필요 없잖아요. 붓으로 쓸 때니까.
1: 그러니까
0: 너무 먹물.
2: 많이 깐다 나.
0: 예?
1: 자 붓글씨 시절입니다. 아무튼 그때는 이제 어? 어우동
0: 예.
1: 그리고 뭐 신사임당 황진이 뭐 이런 분들을 이제 예뻐하면서
0: 아 그때 예. 그 뭘로 그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1: 아 붓으로 다 그린 거 아니겠습니까?
0: 어, 그 까만 걸로요.
1: 자 여기서 오늘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를 준비해드리는데 이게 또 PBKH 영화가 나오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서 이제 뤽에서 헤드폰을 이제 그 PBKH에게 음악을 딱 뒤에서 아는 듯이 이렇게 나 오늘 일구 너한테 한다 뒤로 간다.
0: 그거 소피 마르소 그래 PBKH가 아니고.
1: 아 소피 마르소.
0: 네.
1: 바쁜데 아무거나 합시다. 네.
0: 자 알겠습니다. 자 신청곡 9곡 듣고 오겠습니다. 개은숙, 나에겐 당신밖에, 리처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신청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제가 KBS 악단장 신재동 악단장님을 제가 신동재 악단장님이라 잘못 소개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잡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
1: 네.
0: 허리 디스크쇼의 백미죠. 네. 가사 낭송 코너인데 오늘 어떤 곡을 낭송해 주실 거예요?
1: 이번에는 그 사랑을 잃은 사람이 느끼는 절망과 공허를 아주 강렬하게 표현한 노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해리 닐슨의 Without You. 1971년 발표 버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예, Without You. 뭔 뜻이에요?
1: 들어봐.
2: No, I can't forget.
1: 아니, 그 오늘 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떠날 때 당신 얼굴 말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 건가 봅니다. 당신은 언제나 웃고 있지만 당신의 눈 속에서 그 슬픔이 보입니다. Yes, it's sure. 그래요, 보입니다.
2: No, I can't.
1: 아니, 그 내일이 되어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 모든 슬픔을 생각하면 당신과 거기서 함께 있었는데 하지만 난 당신을 떠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신에게 알려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지금까지 괜찮았지?
0: 너무 빨라요.
1: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0: 아, 되게 징징거리네요, 노래가. 야,
1: 징징이 뭐야, 이. 노래를 좀 이런 뜻으로 다시 천천히 감상하겠습니다.

0: 해리 밀슨의 미다워치유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자, 선생님 이제 마지막 순서네요. 오늘의 유망곡입니다. 어떤 곡이에요?
1: 자, 오늘 마지막 곡도 고독을 주제로 한 노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0: 그랬죠?
1: 최영철 씨의 화무 11홍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0: 화무 11홍?
1: 뭐, 이제 이게 무슨 뜻이죠?
0: 모르겠는데요?
1: 열흘, 꽃이 이제 열흘을 붉을 수 없죠.

0: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아름다운 것도 젊음도 그리고 사랑도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
1: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유망곡, 오늘의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최영철의 화무 11호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주황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현재 서울 기온이 22도입니다. 햇살 좋은 가을날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에서는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동부선도로 의정부 방면 한천교 조금 지나 사고 나서 1차로와 2차로 두 개 차로가 막혀 있다 보니 장안교에서 한천교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기 통과된 데만 25분 정도 걸리고요. 반대 동부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월계일교 조금 못 가 있었던 사고는 조금 전에 정

됐지만 지금도 도봉 지하차도에서 초안산 지하차도 통과할 때까지 쭉 밀렸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은 정릉터널에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밀립니다. 중간에 홍원램프 진출로에서 있었던 사고는 사고 차량 갓길로 옮기면서 통행은 가능해졌지만 정체고요. 서대문구청 부근 3차로의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형제의 나라 하면 어느 나라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 같은 나라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6.25 때 1만 4천 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준 나라. 2002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그 나라 국기를 함께 펼쳤던 나라. 서로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바로 그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13살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9년째 두 나라 정부 사이에서 말을 옮기는 전문 동역사입니다. 한국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안다고 믿었던 나라의 진짜 얼굴을 들려주실 분인데요. 한국의 올인한 그녀를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케이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 진행을 맡은 이자스민입니다. 방금 제가 형제의 나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말을 참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직접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공동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FM 95.1MHz TBS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는데요.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213을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카파도키아에서 오셨습니다. 참 이 많은 분들이 다른 나라들이 여러 나라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프로그램에. 그래서 약간 이 지역 이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한국과 튀르키예를 오가며 9년째 정부 간의 정치, 외교, 군사, 오, 그 분야의 통역을 맡아온 전문 통역사입니다. 카이센리 에르지에스 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마쳤고 지금은 법률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신 아이고 베이사 신메치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이 정말 혀가 계속
1: 설명을 아주 비관했죠.
0: 그렇죠. 아, 베이사 신메치 맞나요?
1: 아, 발음을 잘하시는데 베이사 선메스.
0: 아, 베이사 선메스.
1: 사실 조금 더 길긴 한데 제가 줄인 예. 거예요. 아, 네. 베이사 노르 선메스예요, 원래. 노르까지 베이사 노르 선메스.
0: 그럼 저는 베이사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아 아무튼 안녕하세요. 예, 케이스토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을 목소리로만 만나고 계실 텐데 우리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카메라를 보시고 요 앞에 카메라가 있거든요. 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뭐 함께 소개해 주시면.
1: 네, 아까 너무 완벽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뭐 네. 딱히 할 말이 없긴 한데 또 이렇게 제가 정식적으로 인사하면은 네 안녕하세요 튀르키예 사람 베이사 선메즈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나이가 없어져가지고 네. 국제 나이로 말하면 97년생 이제 28살이고요. 오, 네. 네. 이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에는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를 졸업했고 오. 이제는 뭐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0: 와, 축하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오, 진짜 한국어 문학과를 하시다가 법학과
1: 갑자기로
0: 지금 갑자기 저도 이게 어디가 어떤 게가 연결이 되는 건지
1: 중간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0: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우리가 저희가 오늘 이 베이사님을 한국의 올인한 그녀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좀 거창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1: 아니요. 완전 맞는 것 같아요.
0: 아.
1: 거의 제 인생을 진짜 한국에 바친 거라서 맞는 표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0: 한국에 바친 인생입니다. 아유, 아유, 한국에 바쳤다고. 아니, 도대체 한국어를 얼마나 배우시던길래 이렇게 한국에 인생을 바쳤다는 이 말씀을 쉽지 않거든요.
1: 그냥 K-드라마에 속에서 들은 것 같은데. 배운 지는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네. 뭐, 대학교에서 당연히 전공을 해서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0: 네.
1: 뭐, 13살, 14살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스로 공부했어가지고.
0: 네.
1: 아. 아직 좀 부족하다고 느끼긴 해요.
0: 와. 근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다는 게 언어를 개인적으로 그 나라에 안 가고 개인적으로 자기 나라에서 네. 배운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네. 만약에 한국에서 안 살고 필리핀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제가 한국어는 못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굉장히 가능한데 아 정말
1: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관심. 굉장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많은 호기심.
0: 지난번 방송도 파비오 씨도 그렇게 거의 친구가 없이 한국어가 한국어에
1: 진짜 잘하잖아요,
0: 나라고. 그러니까요.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맞아.
0: 자,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지금은 튀르키예로 공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런데 아직 터키라고 부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럴 때 베이사님은 어떠세요? 뭐 바로 잡아 뭐 주시는 편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1: 저는 신기하게도 가끔 네. 한국에서 사는 튀르키예 분들은 터키라고 하는데 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튀르키예 사람들을 거치더라고요.
0: 아.
1: 너희 나라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잖아요. 똑바로 말해. 저 진짜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0: 오.
1: 댓글에서도 예를 들어 네. 한국 분들이 터키라고 하면 너 다른 한국인이 이제 튀르키예잖아 하면서 약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생각보다 좀 이렇게 네. 한국 사람들 좀 빠르게 이거 인정하고 학습된 네. 것 같고
0: 네.
1: 근데 되게 드물게 터키라고 하는 분들인데 좀 어르신 분들?
0: 어르신 분들.
1: 근데 그건 어쩔 수 예. 없어요. 너무 오래된 맞아요. 역사부터 계속 터키
0: 그렇죠.
1: 아니까.
0: 네. 와, 아마 저는 그냥 떠오른 생각인데 한국에서 사시는 터키예 분들이 왜 터키를 쓰는지 알 것 같아요. 특히나 댓글에. 터키가 쓰기가 더 편해요.
1: 쉽죠.
0: 더 쉬워서 맞아요. 쓰기가 더 쉬우니까 이게 두자만 쓰면 맞아요. 옛날에 되는데 지금은 트르키에 이게
1: 그리고 어려운 발음이잖아요. 주르르 약간 주르르 예. 이거 발음이
0: 그렇죠.
1: 그쵸?
0: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냥 들리는 발음이 트르키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발음하기는 어떤 거예요?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1: 네.
0: 예.
1: 트르키에.
0: 아. 트르키예.
1: 네.
0: 와.
1: 한국어에는 무조건 그 의이가 들어가잖아요.
0: 네.
1: 우리는 그냥 붙여서 바로 트르키예.
0: 아, 그럼 트르키예가 아니라 트르키예인 거예요.
1: 네, 트르키예 아니라 트르키예.
0: 아, 트르키예. 자, 트르키예가 맞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게 한국에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을 발음이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그런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튀르키예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자 베이사님은 오늘은 베이사이죠? 베이사가 아니죠?
1: 베이사. 그것도 한국어 영문 발음이라 소세트가
0: 베이사이죠.
1: 자, 원래 자.
0: 베이사님은 자 베이사님은 오늘 한국 이야기보다는 이제 튀르키예 이야기를 많이 여쭤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 나라를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얘는 아시아인 건지 유럽인 건지부터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자 네. 고향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이사님은 고향이 카파도키아라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 일단 이게 한국이랑 그 고향 개념이 다른 게
0: 네.
1: 거의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우리나라에서 내가 태어난 것이 중요하지 않고 부모님의 뿌리가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이
0: 아.
1: 고향이 어딘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 부모님의 고향을 말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튀르키예식으로 말하면 제 고향은 에디르네.
0: 아, 에디르네.
1: 내 태어난 곳은 카파도키아.
0: 오.
1: 그렇게,
0: 네. 그렇게, 예.
1: 18살까지 카파도키아에서
0: 있었고 쭉 살았는데 쭉. 거기서 태어났고 18살까지 네. 살았는데 가바도키아에서
1: 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 이제 고향이 가파도키아 되는 거죠.
0: 가파도키아, 그렇죠.
1: 네, 계속 살았던 네. 곳이라.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저 부모님 고향은 뭐 경상도지만 저는 저는 고향이 서울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러신 분들이. 그래서 그러면 태어난 게 가파도키아인데 원래 고향이라는 개념이 터키에서는 부모님이 고향을 말하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부모님의 고향은 어디시라던 거였죠?
1: 에디르네.
0: 에디르네.
1: 에디르네는 아. 그리스 국경에 있는 도시예요. 제일 끝에. 아. 유럽.
0: 아, 그리스 국경에 있는 거. 네. 우리가 어쩌다가 연달아서 게스트를 그리스 국경에 있는 나라들을 말고 지난번에도 파비오에 아, 파비오가 아니라 그때는 이집트였군요. 이집트에서 오신 분이 이집트에서 오신 분이 자나 씨가 그때도 고향이 그러니까 살다 살아온 동네가 그리스의 국경? 저기 뭐 국경에 아. 가깝다는 거 건너가면 그리스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 서로 가까운 그러니까 되게
0: 아, 그런 인연이 나라들이 많죠. 아 그리스 분들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1: PD님. 다음번에 모셔야 되는데. 네.
0: 아무튼 지금 가파도키아라는 저 태어나고 자라신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요?
1: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잘 알고 있는 곳이긴 하죠.
0: 아, 정말요?
1: 이스탄불 이후엔 열기구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죠? 열기구. 네. 네. 그러면 아. 바로 떠오르는 곳, 거기 가파도키아죠.
0: 아, 열기구. 어쩐지, 그게 열기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1: 바로
0: 아.
1: 떠오르죠.
0: 아, 저는 터키 가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요. 아, 저 터키 가보고 싶어요. 왜요? 열기구 타고 싶어요.
1: 맞아요.
0: 사진들이 보면은 너무 멋있다고 그렇거든요. 네. 아, 그럼 다 보셨어요?
1: 저는. 이상하지만 아직 안 못해봤습니다.
0: 이게
1: 여기서 살았지만
0: 이게 이랬다니까요.
1: 맞아요.
0: 정말 서울에서 계속 살았으면은 경복궁도 가보지도 네. 않고 뭐 남산도 가보지
1: 저는
0: 않은 사람들이
1: 그것보다 약간 네. 고소공포증 때문에
0: 아,
1: 잡아볼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특히 네. 가파도키아는 다 지인들이잖아요.
0: 네.
1: 특히 공짜로 지금도 다 할 수 있는데 넌 안 내고 그 투어하는 네. 사람들 다 지인이라서
0: 예.
1: 근데 저는 너무 거의 800m까지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저 너무 무서워요.
0: 아.
1: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0: 네.
1: 가끔 사건이 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약간 아. 사건들 때문에 약간 두려운 거죠.
0: 두려운 아 무슨 이게 좀 약간 충격을 뭐 예, 충격을 겪게 되면 좀 약간 그 공포가 털기가 너무 어렵다면 없애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하는 게는 어느 동네에서 왔어요? 열기구 동네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다 아시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대학은 카이세리에서 다니셨죠.
1: 카이세리, 네.
0: 카이세리. 90km 좀 떨어진 건데.
1: 맞아요. 한 시간 거리.
0: 성격이 좀 다른 거예요?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좀 약간 그 가파도키아랑 좀 차이가 있나요?
1: 많이.
0: 아, 좀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요?
1: 네, 맞아요. 우리나라의 약간 이게 네. 특징인

0: 게 약간 미국도 그 너무 엄청 큰
1: 그쵸?
0: 나라고 땅이 너무 크잖아요. 육지가.
1: 예.
0: 그래서 거의 도시마다 다 이렇게 다른 분위기, 다른 문화 같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아. 튀르키예가 너무 땅이 커 보니까
1: 네.
0: 도시 하나를 건너가면 다른
1: 네.
0: 나라로 가는 느낌이에요. 거의 다
1: 아,
0: 진짜 달라요.
1: 네.
0: 조금 카파도키아는 외국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오픈되고 오픈마인드하고
1: 예.
0: 다 모든 곳이 거의 일어나는 그런
1: 예.
0: 도시인데, 근데 카이세리는 조금 더 보수적인 도시. 한 시간 거리지만.
1: 1시간 거리지만 얼마나 보수적인 건가요? 차이가 어떤 건가요?
0: 일단 신기하지만
1: 네.
0: 약간 펍이나 바가 없어요, 도시에.
1: 오.
0: 그러니까 술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잘 없어요.
1: 아,
0: 근데 카파도키아는 그만큼 이렇게 나이트 라이프가
1: 잘
0: 화려하고, 근데 갑자기
1: 활용하고,
0: 한 시간 카이세리로 가면은
1: 네.
0: 나이트 라이프 갑자기 사라지고.
1: 한 시간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그냥, 생각하면은 도시에서 살다가 나이트 라이프를, 밤문화가 되게 잘, 이렇게, 뭐지, 잘 되어 있는 그런 도시 생활을 하다가 시골에 간 분위기, 그런 느낌이
0: 사실
1: 나겠어요.
0: 카파도키아보다 카이세리가 4~5배나 더큰
1: 도시,
0: 도시이네요.
1: 예. 더큰 도시인데,
0: 그냥 그 문화
1: 분위기는,
0: 자체가 보수적이에요.
1: 아, 와, 그러면, 그런 보수적인 이미지라는 게가 지금,
0: 카이세리.
1: 카이세리라는 문에서, 아, 이게 문이 아니라, 카이세리라는 지역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반문화가 없는, 일찍 문 닫겠네요, 다들.
0: 일찍은 안 닫아요.
1: 아, 그래요?
0: 그냥 술을 잘안 마시는 도시.
1: 그러네요. 그러면 이미지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온 김에는 메이자님이 한 유튜브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튀르키예의 여자를 조심해라. 오, 이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0: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혹시?
1: 아무래도 제가 느꼈던 사람들이 약간 비슷한 점이 있는데, 몽골 분들이랑 그리고 튀르키예 분들의 여성분을 보면 굉장히 필리핀 분들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이 강해요. 그렇지 않아요?
0: 그게 맞아요. 근데
1: 그렇죠.
0: 아무래도 제가 그거는
1: 예.
0: 약간 지리적인 요소도 많은데 역사로부터 약간 그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어때요?
0: 이제 튀르키예 사람들 원래 투르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투르크 민족은 원래 그 몽골 옆에 그리고 한국이랑 가까운 곳에
1: 그렇죠.
0: 있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특히 고구려랑 투르크 민족도 같이 있었고,
1: 네.
0: 근데 우리 튀르키예는 이제 투르크 민족을 조금씩 이동하면서 이렇게 아시아에서 이렇게 옮기고 지금 현재 아나톨리아라는
1: 네.
0: 튀르키예 땅으로 오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이렇게 지리적인 문제들도 생기고 그러니까 옛날 역사를 보면 투르크 민족에 있는 여성분들이 항상 리더였어요.
1: 아,
0: 네, 말을
1: 정말이요?
0: 타고 제일 앞에서 이렇게 부대를
1: 이끌고,
0: 이끌고
1: 예.
0: 네, 그리고 항상 이렇게
1: 오,
0: 여왕도
1: 예.
0: 리더였고 그리고
1: 아.
0: 아나톨리아 오고 나서도 이렇게 뭐 세계 1차 대전이나 뭐 이렇게
1: 네.
0: 다른 전쟁들이 있을 때도
1: 예.
0: 항상 이렇게 여성 인물들이 이렇게 좀 앞섰었어요.
1: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왜 여성들이 더 나섰을까요?
0: 그냥
1: 그냥
0: 강해서?
1: 성격상.
0: 성격상 그냥 강해서?
1: 남편이 너무 웃으세요. 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죠. 왜 그럴까요? 그냥
0: 그냥 강해서?
1: 강해서 이렇게 하다
0: 그냥
1: 보니까.
0: 속에서 오지 않을까요?
1: 아, 강하다. 그럼 반대로. 튀르키예 남자분들은 어때요?
0: 똑같이 강해요. 그래서
1: 아,
0: 저는 약간 우리나라
1: 예.
0: 사람들이 좀 무산 사람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1: 부산 사람들이랑요?
0: 네, 밖으로 볼 때는 조금 약간 이렇게 테토, 약간 좀
1: 아,
0: 보수적인
1: 경상도
0: 약간 그리고
1: 사람이랑,
0: 좀 약간
1: 예.
0: 무뚝뚝한 것 같지만, 알다 보면은 이렇게
1: 예.
0: 엄청 따뜻하고 정도만큼 약간 이런 사람들?
1: 아, 경상도 남자를 만나보셨군요.
0: 네. 친구. 친구.
1: 제가 이게 보는 눈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말도 하고 눈매가 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0: 친구가 너무 많아요.
1: 네,
0: 친구.
1: 친구군요. 친구. 아, 그렇군요. 이게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속이 굉장히 따뜻하고
0: 네.
1: 그런 남자분이니까. 그러면 이제 좀 진지한 이야기를 넘어가 볼게요. 이게 메이자님은 한국어 문학과를 다 졸업하셨죠. 처음 국과에 가겠다고 했을 때, 정말, 저는 그때 당시는 몇 년도였었죠?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요?
1: 아니요. 그 한국어 학과를 한다고 했어요.
0: 15년.
1: 15년 전이었는데.
0: 네, 15년.
1: 정말 한국에 대해서 잘 아직 모르는 단계였고 이렇게까지 그쵸.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단계인데 제가 부모라면 말릴 것 같아요.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0: 한 번도 말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예. 근데 우리 부모님도 교사라서 약간 똑같은 직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는데 특히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한국어처럼 영어에도 관심 많고 영어도 스스로 배웠는데 네.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관심상을 알고 있으니까 네. 그냥 차라리 영어 선생님을 하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냥 일반 공무원?
1: 그렇죠.
0: 안전적이지
1: 않아요? 먹고 사기가
0: 그렇죠?
1: 쉽잖아요.
0: 네. 그게 네.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저는 네. 뭔가 그때부터 약간 느끼는 게 예.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하니까 약간 비전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영어만 알면.
1: 그렇죠.
0: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한국어를 알면 나중에 내가 약간 좀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네. 라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했는데 근데 고맙게도 응원을 해주신 거죠. 한 번도 반대 안 했어요.
1: 저 다행이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영어를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텐데 그래도 이거를 하겠다라고
0: 쉽지 않은
1: 그랬는데.
0: 길. 네.
1: 터키에서는 한국어과가 많이 있나요?
0: 아니요. 제 세대 때는 두 개밖에 네. 없었어요. 아~ 그 앙카르 대학교랑 네. LGS 대학교라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네. 제가 1학년 되고 나서 이렇게 갑자기 조금씩 이제 한국이 좀 이렇게 잘 알려지고 네. 인기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스탄불 대학교에서도 생겼어요. 이제 지금
1: 세 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가 있는 거죠. 저 이게 좀 약간 다른 각도인데요. 터키에서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겠다, 뭐 일하겠다 하면 보통 베이자님은 뭐 어떤 대부분 어떤 나라를
0: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나라? 터키에 근처는 바로 유럽이니까 그렇죠. 보통 예. 우리 학생들이 유럽에 유학을 네. 많이 가요. 뭐 이렇게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미국.
1: 네. 근데 베이자님은 한국이었잖아요.
0: 네.
1: 뭐 어떻게 왜 한국어 뭐 학과를 가신 건지 어떻게 알게 된 건지 그렇게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였죠?
0: 저도 이거를 약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지만 예. 약간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약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나중에 한국에 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1: 오.
0: 느낌? 그래서 제가 근데 네. 한국에 어떻게 살 수 있고 거기 어떻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1: 네.
0: 교환학생.
1: 아.
0: 그래서 교환학생은 네. 어떤 과를 갈 수 있을까? 한국어 네. 문학과.
1: 아.
0: 그래서 근데... 약간 그런 계기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죠.
1: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어에 대한 처음으로 접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한국어에 대해서?
0: 일단은 제가 카파도키아에 살았잖아요. 네. 너무 외국인도 관광객도 많은 도시라서 특히 주변에 좀 네. 국제 결혼도 많았었어요. 아. 특히 일본 여자랑 결혼한 뭐 터키 남자들이나 네. 아니면 한국 여성분이랑 결혼한 네. 아니면 제가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한국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1: 관광객
0: 그때는 너무 저한테 신기했었어요. 그 듣는 말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특히 일본어랑 한국어가
1: 아.
0: 그래서 너무 매력적이라서 알아봤고 근데 제일 웃긴 거는 예. 정확히 제가 자세히 알게 된 거는 제가 잡지를 좋아했었어요.
1: 네.
0: 마게진.
1: 네.
0: 그래서 마트에 갔었는데 그때 네. 13살이죠.
1: 네.
0: 근데 잡지에서 어떤 잘생긴 한국인 남자 있었는데
1: 혹시
0: 김범.
1: 김범. 예.
0: 그래서 이 잘생긴 남자가 누굴까 하면서 네. 이렇게 집에 가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쳐봤는데 한국인이래요. 사우스 코리아.
1: 네. 네.
0: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면서 알아봤는데 그때는 또 꽃보다 남자가 있었잖아요.
1: 아, 맞아요.
0: 15년, 네. 그 14년 네. 그 조금 전. 네. 그래서 아 한국 드라마라는 것도 있구나라고 네. 했는데 그래서 또 쳐봤죠 드라마를. 네. 그래서 또 드라마를 그렇게 발견한 거고
1: 네.
0: 그리고 또 드라마를 이렇게 들면 들을수록 이렇게 한국어에 계속 빠진 거죠. 다 연결.
1: 김범 아니었으면 일본어를 했을 것 같아. 왠지.
0: 아, 일본어도 느낌... 배웠어요.
1: 아, 일본어도 배우셨어요.
0: 네. 근데 히라가나, 가타가나까지 네. 배웠는데, 네. 근데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맞아요. 그냥 완전 포기.
1: 아, 예, 갑자기 니하 씨를 생각이 났네요. 우리 아제르바이잔에서 오신 분이 아, 일본에서 네, 니하 씨 아세요?
0: 친구.
1: 아, 친구예요. 네. 그래서 일본에 갈까 한국에 갈까 하다가 일본어가 세 가지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0: 맞아요. 세종마이한테 아.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1: 근데 한국어 배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가 뭐예요?
0: 한국어?
1: 예.
0: 저는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1: 정말요?
0: 네, 진짜. 와. 딱히 어려운 게 없었어요.
1: 우리 언어 전제들만 오는 것 같아, 한국에. 이게 터키의 사람한테 유독 어려운 한국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0: 발음.
1: 예. 발음하기가, 그렇죠. 반대로 뭐, 우선은 일단 한국 사람들, 터키의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한국어 발음이 뭐예요? 대부분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0: 축구 선수 이름들?
1: 아 축구 선수 이름들.
0: 그 우리나라에 아. 터키에로 축구 선수 많이 오잖아요.
1: 예.
0: 그래서 올 때마다 예. 항상 그 뉴스에 그거 논란이 돼요.
1: 예.
0: 이 도대체 한국인 축구 선수 이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지?
1: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0: 저희가 너무 어려워요.
1: 터키의 선수들이 훨씬 더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요.
0: 생각해보면 반대로 진짜 한국 이름이 너무 어렵긴 해요. 발음하기가.
1: 아 정말요?
0: 네.
1: 받침 자체가 없는 건가요?
0: 네. 그 이응도 있고 약간 그 이응 네. 약간 그, 그거 없어서.
1: 아 그렇군요.
0: 네.
1: 그러면 반대로 이 뭐 딱 하다가 아 이거는 뭐 터키어랑 너무 똑같네 싶었던 것들은 있을까요?
0: 똑같은 거?
1: 네.
0: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어순이.
1: 어순이 똑같은
0: 네,
1: 거예요.
0: 어순이가 똑같아서 아무래도 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한국어를 좀 더 이렇게 쉽게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알다 보면 같은 거라고 하기 뭐 그렇지만 비슷한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호박이라고 있잖아요.
1: 네.
0: 우리는 가박이에요.
1: 아 호박. 아 한국에는 호박.
0: 우리는 가박.
1: 가박.
0: 네.
1: 가박. 오 그런 게 되게 비슷한 거구나.
0: 비슷한 단어들이 좀 살펴보면 네. 되게 많긴 해요.
1: 아 이게 정말 호박하고 오순도 비슷하고.
0: 똑같고.
1: 근데 저는 그게 가장 일찌감치 그때 아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국어를 잘하시는 저는 아주 많은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가장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고 배우는 분들이 터키의 분하고 몽골 분들이더라고요. 정말 이제 어순 때문에 몽골 분들이 어순이 비슷해서 한국어랑 되게 빨리 배우는데 근데 진짜 어순이 비슷한 거하고 발음하고 말 자체를 잘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정말 이 두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한국어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보다.
0: 맞아요.
1: 네.
0: 사실 발음 쉽지 않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문법은 그냥 옷을 네. 똑같이 배울 수 있긴 한데 발음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라고 저도 가끔 궁금하게
1: 그러니까요.
0: 요즘 네. 진짜 주변에 네. 잘하는 터키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1: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많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이.
0: 네.
1: 그러면 그 반대로 한국 분들이 터키어 많이 배우나요?
0: 비교를 하면 우리가 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영향은 당연히 K-POP이나 K-드라마 때문인 거죠.
1: 그렇죠.
0: 네.
1: 아, 그러면
0: 무시할 수 없죠.
1: 터키어를 잘하시는 한국 분을 만나보셨어요?
0: 아, 네. 많이.
1: 어때요?
0: 저는 생각보다 예. 되게 이렇게 모국어처럼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1: 아, 네. 정말 저는 정말 이런 발음들이 굉장히
0: 어렵죠?
1: 어려운데
0: 맞아요.
1: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해보면 너무 터키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어를 굉장히 쉽게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다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이 아니라 한국 분들도 터키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 또는 몽골 분들도 뭐 터키어를 또는 뭐 한국 사람들은 몽골을 더 빨리 더 쉽게 배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했거든요. 근데 한 분도 터키어를 잘하시거나 또는 몽골을 잘하시는 한국 분들 만나본 적이 없어서 확인을 할 수가 없을
0: 그러네요.
1: 것 같아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0: 네,
1: 것이죠.
0: 제 남자친구도 지금 한국인인데
1: 네.
0: 저를 인해서 이제 터키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100% 똑같이 발음을 해요. 그래서 놀래요, 저도.
1: 가능하군요. 네. 경상도 분이신 네. 거.
0: 아, 아니요, 경상도.
1: 아, 아니에요.
0: 경기도요.
1: 아, 경기도 분이신. 자, 우리가 얘기를 좀 진지한 얘기를 나중에 네. 이제 꼭 하게 될 텐데, 좀 약간, 아,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두 나라가 서로를 어떻게 아, 더 알게 되는지, 우리는 터키에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0: 뉴스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3살에 한국어를 배우기로 마음먹고 그 길을 한 번도 바꾸지 않는 한국에 올인한 그녀 베이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TBS와 성공 213이 함께 만드는 K-스토리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베이자님 2부 시작 전에 짧은 클립 들으셨죠?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자, 우리 방송에서 나오시면 반드시 이게 시키거든요. 자, 바로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를 모국어로 해주셔야 하는데요. 트르키에어로 멋지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코리 구작레안 히카의 케이스 스토리.
1: 멋있네요. 무슨 말씀?
3: 어떻게 들렸어요?
1: 이거 저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3: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해보실래요?
1: 보기할게. 제가 괜히 말했네요. 아버지, 원래 완벽한 번역이 있는 건가요?
2: 네,
1: 한국을
2: 똑같아요.
1: 부문 이야기에?
2: 부문이랑 구작레안이라는 말이 똑같아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언어들은 완벽한 번역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 품은이라는 단어가 쉽지는 않다라고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번역이 아마 안 될 거예요.
1: 와, 그래서 그런 거군요. 자,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내보냈거든요. 여기 설문조사에서 형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들어간다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참 사실상 한국은 형제 나라 형제 나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터키예를 형제 나라 왜 그러냐라고 물어볼 때 왜 그런 것 같아요?
2: 저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6.25 전쟁 때 네. 터키가 네 번째로 제일 많이 도움을 준 나라이며 그리고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군사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준 게 아니라 특히 터키의 군인들이 한국을 본인 약간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정말 이렇게 영웅답게 이렇게 싸우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뭐 전쟁 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었잖아요. 특히 영화도 나왔고 그 아이라라는 영화 아시죠?
1: 네.
2: 이렇게 그런 아이들도 입양을 하고 전쟁이 있는 아이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원에서 앙카라 학교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런 약간 것들 때문에 너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좀 강해지고 깊어지는 것 같고 그 전쟁에서 근데 저희가 항상 말하는 게 우리가 이런 형제의 시작은 그때뿐만 아니라 고구려 시대 때부터 사실 있었어요. 저는 특히 놀란 게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드라마를 막 보는데 특히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주몽이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주몽. 그 드라마를 볼 때도 갑자기 그때 고구려 왕이 터키 사람들한테 노물 달라고 하고 이렇게 터키 여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고 이렇게 한나라에 같이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되게 소름을 돋고 아 정말 이렇게 드라마에까지 나올 거면 정말 우리의 이런 형제 관계가 너무 이렇게 깊은 역사에 닿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1: 아, 그렇게 받는 거예요.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저도 이제 좀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터키의 사람들이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는 나라가 뭐 더 있을까요? 한국 말고는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보기는 뭐 1번은 한국뿐이다. 2번은 두세 나라가 또 있었다. 그리고 3번은 열 나라 가까이 된다.
2: 자, 열 나라.
1: 네, 퀴즈입니다.
2: 네. 베이자지. 답할 수 있습니다.
1: 답은요?
2: 네. 지금 한국 이후에는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도 저희한테 형제 나라라고 부르긴 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한국이랑 북한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아제르바이잔이랑 터키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터키 민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네.
2: 그래서 그냥 억양만 좀 다를 뿐. 네. 그리고 국적 다를 뿐. 근데 우리 또 이렇게 국적 뿌리가 똑같은 터키. 그리고 또 열 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외에서 이렇게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약간 이런 네.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도 다 투르크 민족이라고 해서 다 거의 형제라고 부르긴 하죠. 한국까지. 네.
1: 그렇군요. 그러면 답은 몇 개예요? 몇 번이에요?
2: 첫 번째는 한국.
1: 아니 지금 다 형제 나라라고 했는데 나비 일본이
2: 형제 한국
1: 예
2: 동생 나라들은 이래, 그 나라
1: 아 동생 나라
2: 동생 나라
1: 아 오케이 그렇군요 동생 나라들은 네. 형제 나라는 한국뿐이고 나머진 거는 동생, 동생 나라들이다 어 형제하고 동생이 다른 겁니다 야 말 우리가 정말 붙여진 별명이 정확하네요. 한국의 올인한 그녀의 배자입니다. 맞습니다요. 네. 유일한 형제 나라는 한국입니다. 자, 제가 좀 약간 진지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국어를 배웠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배운 한국어를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쓰이게 되는데 좀 약간 조심스럽게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3년 2월 부모님을 뵈러 고향에 가셨는데 그때 터키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야기부터 좀 약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그때 약간 저 생각해보면 약간 영화 같은 날이었는데요.
1: 네.
2: 뭐 저는 이제 석사를 다시 합격했었고
1: 네.
2: 이제 고려대학교로 부모님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때 차나칼레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비행기로 이제 날라와서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보려고 카파도키아를 갔는데 근데 마침 그날 첫눈이 내렸었어요.
1: 오.
2: 첫눈.
1: 네.
2: 그래서 동생이랑 이렇게 첫눈도 보고 너무 이렇게 행복한 밤이었는데 그리고 같은 방에서 동생이랑 자다가 갑자기 미친 시집이 흔들리는 거예요.
1: 그렇죠.
2: 근데 가파도키아 지진이 일어나는 도시긴 한데, 근데 이렇게까지 일어나는 거 처음이어가지고,
1: 네.
2: 이게 뭔가 그냥 자도 되겠다라고 그게 아니어가지고, 다 같이 부모님이랑 일어나서 TV부터 켰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게 대지진이라는 걸 알게 됐죠.
1: 네. 그러니까 대지진이 굉장히 지진이 그냥 옆바로, 그러니까 지진이 뭐 7.8였다가 11분 후에 딱 자료를 보니까 11분 후에는 6.5 다시 또 아, 여진이 있었다가 그리고 9시간 후에 또 7.5에 다시 맞아요. 온 거잖아요. 흔한 일은 아닌 거죠.
2: 네. 정말 마지막으로 그렇게 큰 지진은 터키에서 99년 때 있었는데 네. 그 이후부터는 처음이죠.
1: 아, 근데 그렇게까지 큰 지진은 아니었었던 거라고
2: 아니었어요.
1: 저 이게 네. 연달아서 나오는
2: 맞아요.
1: 지진이 그래서 피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뭐 고향은 진앙에서 300km 넘게 떨어진 곳이라는데 그렇게 먼 곳까지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2: 그러니까 충격적이었어요.
1: 그렇죠. 진앙 측에 어떤 상황인지 그때 뭐 언제 어떻게 아셨어요?
2: 그 지진이 일어난 그 네, 순간을요?
1: 네. 네.
2: TV를 네. 통해서. 네. 근데 TV 너무 이렇게 큰 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갑자기 생방송으로 어떤 TV를 이렇게 그렇죠. 건너가든 그 얘기만 나왔었어요.
1: 그렇죠.
2: 네.
1: 아무래도. 아, 그런데 메이자님은 뭐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비에치역까지 가셨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300km 떨어진 거죠. 뭐 일반인을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었는데 뭐 어떻게 가게 되신 건가요?
2: 저는 일단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1: 네.
2: 근데 어떻게 제가 그냥 동역사잖아요. 뭐 이렇게 네. 뭐 안전 요원도 아니고 뭐
1: 그렇죠.
2: 이렇게
1: 도움을 주고
2: 뭐 이렇게 경찰
1: 싶은데.
2: 군인도 네. 아니고 그래서 네. 나 어떻게 가지 하면서 알아봤는데, 근데 그런 이렇게 큰 일이 있었으니까 그 군인들이랑 경찰이 다 이렇게 통제했더라고요. 일반인은 네. 못 들어오게 네. 일을 방해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냥 일을 맡게 된 사람들, 의무 있는 분들만 갈 수 있었는데, 전 그래서 그 의무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하면서 좀 이렇게 인터넷을 살펴봤어요. 근데 네. 갑자기 한국 언론사에서 그 모집을 엄청 올렸었어요. 통역사 모집을 한다. 지금 당장 한국 언론사들이 터키로 네. 가고 있는데 급히 통역으로 구한다고.
1: 네.
2: 그래서 저는 그때 기회다 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한 거죠.
1: 대단하시네요. 원래는 그런 그런 완전히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여진이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사람들 최대한 멀리 가려고 그랬는데 이제 메이자님 같은 경우는
2: 그쪽으로
1: 더 가까이
2: 맞아요.
1: 가려고 하는 거니까 뭐 그때 동역을 누구 동역을 맡으신 건가요?
2: 아 저는 서울신문사랑 네, 네. 그리고 그 한국에서 온 네. 구조팀에 동역을 네. 했었어요.
1: 아 그렇군요. 근데 그때 원래는 부모님이 배로 뭐 한국 떠나기 전에 부모님 배로 맞아요. 인사를 한 건데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 계획은요?
2: 아 그 아무 문제 없었어요.
1: 아 그대로
2: 그대로 근데 너무 피곤했죠. 거기 네. 그 지진 현장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다시 부모님을 보고 한 부모님 한 3, 4일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서 얼른 이사 준비하고 다음 주는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죠.
1: 아 근데 이게 현장에 들어가신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을 동역을 하는 게 말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 옆 누구누구 옆에 있었던 거였었나? 있었던 거였네요.
2: 맞아요.
1: 예. 계속, 예.
2: 거기 현장은 이제 다 이렇게 무너진 도시잖아요. 네. 거기서 그냥 구조팀, 경찰, 군인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었었어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신문사들이랑 기자님들이랑 같이 다니는 있고, 거고,
2: 맞아요.
1: 언론사들은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동역을 한데 메이자님의 한국어를 한다는 거 알려주고 나서 현지 분들을 찾아오셨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나요?
2: 일단은 건물들이 아무래도 무너졌으니까 살아있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었으니까 네. 그 가족을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1: 네. 그 현장에서 동역을 결국 정보를 정확히 옮기는 일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었나요?
2: 지금 예를 들어 네, 뭐 이렇게 저 아빠, 엄마 지금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돌이 이렇게 눌려져 있는데 네. 그 돌을 치워달라. 그 아니면 죽었으면 네. 그 시체를 꺼내달라. 약간 네. 그런 내용들이었죠 보통. 네.
1: 그게 너무 힘드실 텐데
2: 너무
1: 사실상
2: 힘들었죠.
1: 심정적으로 이렇게 정말 마음 같았으면은 더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많이 못할 거 많이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며칠 중에 일주일 동안 계셨다고 했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그리고 자박을 했었어요. 잘 데가 없어서
1: 자박을 하셨어요. 예. 지금도 눈앞에 남아 있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2: 저는 아기들이 너무 슬펐었어요. 아기들.
1: 네.
2: 지금 어떤 아기가 있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놀란 게 저도 이렇게 그 도시에서 지진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거기서 겪으면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아예 울지 않더라고요.
1: 정말이요?
2: 네. 울지 네. 않고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말하고 우리들끼리 이겨낼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약간 어린아이인데 이런 큰일을 겪었는데 되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1: 안쓰럽죠.
2: 안쓰럽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느꼈었어요. 예. 되게 약간 아니, 멋있었었죠, 아기. 예.
1: 아기도 멋있었지만 안쓰러운 그런 부분이 이렇게 맞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 그 며칠 보내고 나서 사실 내가 한국어를 통역한다고 뭐 한국어 배운다는 거니 이런 상황에서 동역을 하겠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잖아요.
2: 그렇죠.
1: 사실상. 이런,
2: 맞아요.
1: 이런
2: 상상도 못하죠.
1: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일을 잊고 나서 메이자님 안에서 뭔가 바뀐 게 있네요. 뭐 통역이라는 일에 대해서 뭐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뭐 그런 게 생각이 난 적이 있는가요? 제 방향 같은 거를 좀 약간 뭐 바뀐 게가 있을까 아니면 더 굳어진 게가 있을까라는 그런
2: 그 통역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항상 통역이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 연결하는
1: 네.
2: 두 사람은 연결하는 이런 직업이라서 항상 멋있다고 생각했었지만
1: 네.
2: 근데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에 놓아주는 그 직업인 거를 그렇죠. 한 번 더 느끼니까 정말 아, 이 직업 잘 선택했다
1: 네.
2: 그렇게 느꼈고 맞아요. 그리고 한국 구조팀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왔었어요.
1: 예.
2: 그래서 아, 그때도 그렇구나. 아 역시 형제다.
1: 역시
2: 형제다. 그렇게 네. 생각했고
1: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거가 있어서 알고 싶어서 뭐 케이팝, 케이드라마, 뭐 김범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던 그런 여정이었지만 더 의미가 있는 여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2: 맞아요.
1: 겪고 나면.
2: 맞아요.
1: 예. 저희도 이렇게 게스트 오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뭐 난민을 통역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랑 그 삶이랑 연결돼 있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통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통역 일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보람 있게 느낀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더 그 길로 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씩 경험이 이제 앞으로 더 쌓아가서 앞으로 더 훨씬 더 그리고 딱 아시잖아요. 처음으로 한국 군인들이 먼저 와서 같이 하고 뭐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말도 하시고 조금 더 있고 싶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가야 할 길이 있었던 거였죠.
2: 그렇죠.
1: 그렇죠.
2: 다시 한국에 와야 되니까.
1: 네. 야, 그러면 메이사님은 양쪽을 터키에도 설명해드리고 한국도 설명도 하고 그렇게 설명해보신 분이잖아요. 터키의 사람 에게 한국을 설명할 때 하고 이게 한국 사람에게 튀르키예를 설명할 때 어느 축에 더 길어지던가요? 말이.
2: 저는 튀르키예 사람들한테 한국을 설명할 때도 길어지는 것 같아요.
1: 아, 왜요?
2: 네. 우리는 형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인들이 튀르키예에 대해서 좀 더 약간 아는 거 많은 것 같고 근데 튀르키예 사람들은 좀 이런 K-POP, K-드라마 때문에 보통 젊은이들이 많이 알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렇게 가이드라기보다는 가이드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관광인들을 많이 들어오는데 근데 이렇게 북한이랑 뭐 한국이랑 지금 관계가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아직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고 옛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고 특히 그거를 많이 궁금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한국이 이렇게 성장했는지.
1: 그렇죠.
2: 그래서 한국이 좀 약간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문 나라잖아요.
1: 예, 맞아요.
2: 좀 신기한 나라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터키 사람들한테 너무 많이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1: 그건 어떻게 설명하세요? 저도 그런 질문이 많이 받거든요.
2: 그렇죠.
1: 어떻게 해서 이 짧은 기간에 한국의 이 전쟁의 배허에서 그렇게 지금 거의 뭐 OECD 국가까지 올라가는 그쵸. 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2: 저도 이거 한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라서 이게 완전히 맞다 아니다라고 저도 파악을 할 수 없지만 보통 그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1: 아, 네.
2: 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애매하다라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좀 약간 사람들의 이렇게 이 문화, 이 나라의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면은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뭐 하나를 이거 하자라고 하면은 다 모여서 다 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2: 맞아요.
1: 저는 대부분 그렇게 말씀드려요. 누군가가 이거 우리 하자라고 하면은 다 손잡고 다 하는.

0: 이렇게 요즘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졸업하고 나서 실제로 어떤 자리에 도착해 있던 건가요?
1: 취업 같은 거?
0: 예.
1: 보통 약간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한국어 문학을 전공을 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지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0: 정말요?
1: 많아요. 지금 일단은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로 투자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
0: 네.
1: 뭐 특히 뭐 재벌사들 있잖아요. 뭐그뭐 LG나 현대나 뭐
0: 예,
1: 삼성 같은데.
0: 대기업들을요, 예.
1: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의 제일 큰 규모상 제일 큰 공장도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0: 그렇군요.
1: 보통 우리가 졸업을 하면은 터키에 있는 한국 회사 지사로 보통 취업을 해요. 저도 SK 콘솔에서 일했었어요. 한 2년 동안.
0: 네.
1: 네.
0: 아,
1: 네.
0: 그렇군요.
1: 네.
0: 와, 그게 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터키에 굉장히 많이 나가 있으니까
1: 네.
0: 대부분 골로 가시는 거군요.
1: 맞아요.
0: 그럼 반대로 뭐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1: 있죠.
0: 네.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국어를 4년 배우는데 결국 한국과 상관없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나면, 그러니까 특히나 한국어 배우시는 분들을 처음으로 만나면, 저도 한국어 배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떤 말을 하세요, 대부분?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건가요?
1: 저는 무조건 일단 응원하겠다고 정말 좋은 방향이라고
0: 네.
1: 말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세대는 그냥 언어만 알면 좀 약간 부족한 그런 거잖아요.
0: 예.
1: 그래서 한국어도 알고 영어도 알고 뭐 3개국어, 4개국어도 배우면 완벽하지만 그거에 추가로는 너 이렇게 나의 전문성이 있는 너 다른 과를 추가로 공부를
0: 네.
1: 하는 거 추천한다라고 친구라고 해요, 보통.
0: 그래서 뭐 박과로 가신 건가요?
1: 맞아요. 저도 그래서 바꾼 거예요.
0: 와, 아니 이 티은 게 한국어학과에서는 갑자기 뭐 박과를 한
1: 네.
0: 게 혹시 뭐법 쪽에서는 일을 하시고 싶은 건가요?
1: 아,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0: 네.
1: 개인적으로 법률 컨설턴트를 하고 있긴 한데, 그리고 터키에서 여기 와서 뭐 이렇게 약간 범죄 같은 거
0: 네.
1: 생기잖아요. 뭐 이렇게 제가
0: 그렇죠.
1: 구치소 가서 뭐 이렇게
0: 네.
1: 변호사랑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0: 얘기를
1: 그런
0: 하고.
1: 일들도 해요.
0: 그러면 하시려는 사업도 그와 연결이 돼 있는 거네요.
1: 네.
0: 대단하시고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반대쪽으로 좀 약간 물게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터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터키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중에 매자님의 이건 좀 아닌데 싶었던 거, 그런 게 혹시 하나만 있을까요?
1: 전딱 하나만 말하면
0: 네.
1: 사실 한국 뉴스에도 다 이렇게 타이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0: 네.
1: 터키에는 이슬람 국가가 아니다.
0: 아,
1: 그거는 다 아래는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0: 이슬람 국가가
1: 아니에요.
0: 아니다라는 걸.
1: 공식적으로 아니에요. 네.
0: 아,
1: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0: 네.
1: 이슬람 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되게 틀린 표현이에요. 네.
0: 그렇군요. 네, 이슬람은 그 중에 종교 중 하나인데
1: 사람들이
0: 공식.
1: 시민들이 믿는 종교 중 하나인데
0: 네.
1: 국가는 절대 종교를 가질 수 없는.
0: 아,
1: 네.
0: 그렇군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는 게 터키예를 이슬람 국가라고 부르면 안
1: 안 되는 거예요.
0: 된다라는
1: 맞아요.
0: 말씀을.
1: 네.
0: 그렇군요. 와.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넵쉐일에서도 한국어가 원서를 쓰던 20살 베이사님한테 지금의 베이사님의 딱한 문장을 전할 수 있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제가 처음으로 한국말을 배우는 베이사한테 지금의 베이사한테 어떤 말을, 전에 옛날의 베이사한테는 어떤 말을 할것 같아요?
1: 저는 약간 항상 그때도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 목표가 항상 이렇게 뚜렷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0살인 메이사한테도 너 지금 너 자신이 뭘 하는지 정말 잘 알고 있고 이 호기심 그리고 이 욕심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욕심이 키워서 또 멋진 사람이 되고 한국에서 이렇게 특히 터키예를 알리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라
0: 네.
1: 라고 그렇게 할것 같아요.
0: 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1: 지금
0: 지금?
1: 하는 맞아요.
0: 근데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서 좋은 면들도 있고 나쁜 면들도 있고 이렇게 다 보이게 되잖아요.

0: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문화까지 배우고 이렇게 또 다른 언어들도, 여러 언어들 배우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그러는 건데,
1: 맞아요.
0: 후회하신 적은 없을까요? 한국에 오신 거?
1: 저한 번도. 제 20대를 한국에서 보내는 거를 정말 감사하고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왁까지 하고 싶어요.
0: 아, 한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들었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간단하게 인사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K스토리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골뱅이 K스토리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TBS와 성공 213 공동 제작 한국을 보는 이야기 K스토리 이자수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올림픽대로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올림픽대로 종합운동장에서 여의도까지 가는데 50분 넘게 걸리고 있는데요. 중간에 동작대교 조금 지나 1차로에서 사고도 났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은 반포에서 영동대교까지 강남권 통과는 내내 정체인데 영동대교 조금 못가 3차로에서도 역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동부산도로 의정부 방면 성동교 부근에서 차에 불이 난 사고, 불은 끈 상태지만 5차로에서 아직 사고 처리 중입니다. 이렇다 보니 강변북로에서 동부산도로 진입할 때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내부순환로엔 고장차가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종암봉기점에서 국민대 쪽으로 밀리는데 국민대 조금 묶어 3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우입니다. 10월이 되니까 공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막 좀 공기 마시면 코도 좀 시려운 것 같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졌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 설악산에서는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첫 단풍의 기준은 20%라고 하죠. 산 정상에서부터 전체의 약 20%가 물들면 첫 단풍, 80%가 물들면 단풍 절정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아, 이렇게 가을이 훅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니야? 아쉬워하셨던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80%의 가을이 우리에겐 남아 있습니다. 산책도 조금 더 많이 하고, 높아진 하늘도 한 번 더 올려다보고, 좋아하는 사람과 따뜻한 차 한 잔도 마시며 가을의 시간을 가득 누려봐야겠어요. 우리 마음도 살림도 가을거지처럼 풍성하게 거둘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머니특별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저도 6개월 만에 지금 생방 스튜디오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이번 한 달은 또 얼마나 또 전문가님들과 재밌게 이야기를 나눌까 기대도 되는데요. 유튜브 댓글 문자로도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달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처음 1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9월 수출은 1209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3.5% 증가했습니다. 수출 증가를 이끈 건 반도체였습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급증하며 단일 품목으로는 처음 월 6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컴퓨터와 선박, 석유 제품, 화장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고 중국과 미국, 아세안 등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710억 9천만 달러로 26% 늘었고 무역 수지는 498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월 기준 사상 처음 4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도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염창역과 효창공원 앞역, 이수역 일대 등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후보지는 서울 10개 자치구에 걸쳐 있으며 모두 약 18,000 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절차를 줄이고 용적률 혜택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후보지는 대부분 역세권으로 양천구 염창역 남측에 4,22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암역 북측에 4,040가구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주민 설명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코스에 약국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K-뷰티 인기가 의약품 소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특히 여드름이나 흉터 연고처럼 피부와 관련된

일반 의약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객들은 SNS에 소개된 제품을 미리 캡처해 약국을 찾아오거나 여러 약국을 돌며 제품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외국인 의료 소비액 2028억 원 가운데 약국에서 쓴 돈은 약 284억 원으로 1년 전 92억 원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미용과 연계한 의약품 구매가 하나의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의약품과 화장품을 혼동하지 않도록 진열과 안내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 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이병우 팀장님, 반갑고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오늘 처음 뵙네요. 우리 김미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0: 네. 여전히 머리는 이렇게 좀 파마가 좀 뽀글뽀글 잘 돼 있네요.
1: 그렇죠. 머리가
0: 네.
1: 점점 커지고 있어요.
0: 네. 벌써 10월인데요. 또 날씨도 요즘 무척 쌀쌀해졌잖아요. 두 분은 요즘에 언제 좀, 아, 진짜 가을이 왔구나. 이걸 좀 체감하세요?
1: 저 같은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고 제가 약간 환절기 약간 알레르기가 좀 있어가지고
0: 아 비염?
1: 네 비염 있어가지고 네. 날씨가 좀 이렇게 온도가 바뀌면 네. 시큰시큰하거든요.
0: 그러면
1: 이제 무슨 네. 비가 오면 허리 막 이렇게 몸이 아픈 것처럼 저도 약간 그런 게 좀 증상이 있어서
0: 아 네. 우리 아라한님이 유튜브 댓글로 요즘 네. 비염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그렇거든요.
1: 아 그래요, 네. 네
0: 환절기만 오면 이 코가 막
1: 네.
0: 간지럽고
1: 재채기 나오고 네. 막 네
0: 맞아요.
1: 그래요.
0: 저도 요즘 약 좀 많이 먹었습니다.
1: 아, 네.
0: 어떻게 느끼세요?
2: 그러니까 저는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0: 네.
2: 그래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볼 엄두를 못 냈는데 요즘은 하늘 보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0: 아, 맞아요.
2: 너무 맑고 깨끗하고 구름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하늘을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는데 아 정말 가을이 왔구나 이렇게 딱 느껴져요.
0: 사진 좀 찍으세요?
2: 네. 아, 사진은 잘 안 찍어요. 아.
0: 그냥 감상만
2: 네,
0: 하는 걸로.
2: 네. 감상만 합니다.
0: 네. 그리고 이렇게 추우면 저는 또 자다가 깨서 이불을 막 덮고 자거든요. 이렇게 추울 때는 좀 이런 온기가 필요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가정 경제에도 온기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따뜻함을 불어넣어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 경기도 광주로 가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소득이 바뀌면 봄도 바뀌어야 한다. 입니다. 네, 보통 그 이직이나 휴직, 은퇴처럼 이제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이제 부담되는 게 이제 고정 지출이잖아요.
0: 그렇죠.
1: 특히 예전에 이제 소득이 좋았을 때는 가입한 보험 여러 개 막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형편이 안 좋으면 또 그게 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지 않고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와 보장을 조정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광주에 사는 50대 직장인입니다. 15년 가까이 맞벌이를 하다가 최근에 아내가 일을 그만두면서 외벌이가 됐는데요. 소득이 줄고 나니 작은 지출에도 이건 뭐지?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막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내한테 잔소리가 늘었습니다.
1: 화장실 불 안 끈 거 당신이지. 지난달 전기세 많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었네.
2: 어머머? 지난달 전기세는 그 당신이 매일 밤 에어컨 켜고 자서 그런 거지.
1: 그리고 샤워 시간 좀 줄여. 온수비도 너무 많이 오르더라. 5분이면 되지. 당신 샤워 너무 오래.
2: 아, 그래서 온수비 아끼시느라고 샤워를 그렇게 며칠씩 안 하시는 거예요?
0: 억울합니다. 저 여름에는 매일 씻었어요. 그런데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져서 뭐 한 3, 4일에 한 번도 괜찮더라고요. 저 더러운 사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사연을 쓴 이유는 한 달에 130만 원이나 하는 보험료.

0: 때문입니다. 아, 뭐 처음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가입해둔 보험이 대부분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계속 올라서 우리 새 식구 보험료가 어느새 이만큼이나 돼 있더라고요. 그동안 자동이체만 해놓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외벌이가 되고 보니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렇다고 싹 다 해지하자니 그동안 낸 돈도 아깝고 이제는 은퇴 준비도 슬슬 해야 하고요. 저희 가족 보험 필요한 보장은 챙기면서 지금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 좀 도와주세요. 아끼는 건 좋은데 4일에 한 번 샤워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1: 찝할 것 같은데요.
0: 네, 제가 아 이거 안 해본 편에 좀 들어야겠습니다. 네, 씻는 건 좀 잘 씻는 걸로. 자, 우리 3인 가족 보험료가 월 130만 원이면 상당히 부담입니다. 이게 맞벌이 할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또 외벌이로 소득이 절반으로 거의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가장 먼저 뭐부터 점검해야 될까요?
1: 일단 보험 점검 무조건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1: 보험료 높으니까.
0: 그럼요.
1: 그렇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보험료가 또 부담 된다고 무작정 한꺼번에 또 보험을 또 해지하셔는 안 되죠.
0: 네.
1: 항상 상담을 받고
0: 그럼요.
1: 보험 점검 받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오래전에 가입한 이제 보험금 중에는 현재는 가입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좋은 보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또 예전에는 젊었으니 건강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 상태라든가 예전과 또 달라져서 다른 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0: 네.
1: 아니면 가입할 때 조건이 제한되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보험 지출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가정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중복된 보장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 소득에서 얼마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계속 이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0: 항상 강조드리는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달라진 소득에 맞춰서 보험료와 보장을 다시 조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2: 네, 맞아요. 그 보험은 가입할 당시의 상황만 보고 결정하시면 안 되는데요.
0: 네.
2: 지금 청취자님도 맞벌이일 때는 월 소득이 800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외벌이로 바뀌면서
0: 네.
2: 4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절반이
2: 절반이 된 거예요.
0: 네.
2: 그러면 사실 기존에 냈던 보험료가 130만 원이라고 한다면 소득이 반으로 줄었으니 보험료도 절반 가까이 줄어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겠죠.
0: 네.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득이 줄었거나 혹은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에도 반드시 보험 점검이 먼저 필수입니다.
0: 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게 보험료가 한 수익의 10% 뭐 많으면 20%까지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소득이 400만 원으로 줄었으면 거의 뭐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리고 또 이 사연자분이 특히 걱정하신 게 갱신형 보험이었는데요. 저희가 뭐 자주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갱신형 보험이 어떤 구조인가요?
1: 네, 갱신형 보험은 일정한 갱신 주기가 지나면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는 구조인데
0: 네.
1: 처음 가입할 때는 이제 비갱신형보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어요. 대신에 갱신 시점에 연령이라든가 위험률, 손해율 영향에 따라서 보험료가 인상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당시에는 보험료 부담이 적어도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는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또한 그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 납입을 보장을 받는 90세, 100세까지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뭐 아시겠지만 5, 60대 분 지금 실손 다 많이 가입 중이시잖아요. 거의
0: 그렇죠.
1: 다 가입 중이시고. 근데 실손 보험료가 많이 인상돼서 갱신형이 얼마나 무섭다는 거를 체감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 이제 비갱신형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험료 계획을 세우는 데는 유리할 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갱신형이 처음에 가입할 때는 당장 내는 게 좀 저렴해 보이지만 나중에 무서울 수 있다. 그리고 저도 이 보험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면서 마치 좀 갱신형은 나쁜 거야. 막 이 선과 악이 있는 것처럼 선이 비갱신형이고
2: 네. 네.
0: 악이 갱신형이야. 막 이렇게 좀 오해를 했었는데
2: 네.
0: 그렇다고 이게 뭐 갱신형은 안 돼. 비갱신형만 해야 돼. 또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2: 네, 맞아요.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0: 네.
2: 이 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반대로 비갱신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0: 맞아요. 이 오해를 좀 풀어주세요.
2: 네. 그 가입을 하는 사람의 연령이나 소득 그리고 이제 내가 보장받고자 하는 그 필요 기간, 뭐 보험료 부담 능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0: 네.
2: 예를 들어서 당장은 좀 보험료

0: 부담을 낮추면서 내가 원하는 기간 동안에만 좀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갱신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 선택일 수 있고요. 반대로 좀 장기적으로 좀 보험료를 부담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비갱신형 보험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보험을 몇 년 동안 유지를 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보험료가 좀 어떻게 뭐 예를 들어 갱신형 같은 경우 계속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지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감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1: 지금 가장 궁금한 거 얘기해 주셨거든요. 자, 갱신되면 보험료가 도대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거예요?
2: 네, 이게 상품마다 차이는 있기 때문에 몇 프로 몇 퍼센트 오른다고 단정 지기는 어렵고요. 네. 다만 중요한 건 당시 보험료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30, 40대에 가입한 보험을 60대, 70대까지 유지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면서 질병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나이가 더 들면 들수록. 따라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몇 년마다 갱신이 되는지. 갱신도 뭐 3년, 5년, 10년, 20년 갱신 여러 가지 상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갱신 시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이 보장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갱신할 때 장기간 내가 이 보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게 유지를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죠. 보험은.
1: 자, 그러면 우리 사연자분처럼 이렇게 소득은 줄었는데 가족보험료가 월 130만 원까지 나간다. 이러면 좀 어떤 순서로 조정해보는 게 좋을까요? 리모델링도 해봐야죠.
0: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험을 점검하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일단은 내가 현재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전부 다 꺼내셔야 돼요. 그래서 실손보험부터 암, 뇌심장질환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이제 질병 상해에 대한 수술비 그 외에 치료비 관련된 보장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보장들이 어느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복적으로 가입한 특약들이 반드시 있어요.
1: 중복.
0: 그리고 또 활용 가능성이 좀 낮은 특약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좀 과하게 가입하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건 보험료가 좀 비싸다고 해서 무조건 해지하는 것보다는 현재 가족의 소득 그리고 자산 그리고 부채 뭐 연령 그리고 현재 우리 가족의 건강 상태 등을 함께 좀 따져보고 앞으로 우리가 납입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 수준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와, 지금 우리가 따져봐야 할 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내가 혼자 하기엔 좀 버겁단 말이에요.
0: 어려워요.
1: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사연자님 가족 보험 어떻게 개선을 해 주셨나요?
2: 네,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을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는데 가족보험 모두의 보험료를 합치니까 월 130만 원이었죠. 근데 중복되는 보장과 현재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낮은 그 보장은 정리를 하고 필요한 핵심 보장 중심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네, 가족 모두 예전에 가입한 비갱신형 암보험 건강보험은 납입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보험은 최대한 유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손보험을 제외한 갱신형 상품은 정리를 권해드렸어요. 왜냐하면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앞으로 이 납입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1: 부담이죠.
2: 은퇴 이후에도. 그래서 정리를 권해드렸고 그래서 예전에 없었던 암 신약이라든가 그 암 치료비를 좀 보완해 드렸어요. 대신에 이제 뭔가 보험을 정리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겠죠. 그 결과 남편분 보험은 월 25만 원, 아내분 보험은 월 15만 원, 자녀분 보험은 10만 원대로 수정해서 조정해서 월 가족 보험료를 총 50만 원대 수준으로 낮춰서 변경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지금 소득이 반으로 줄은 상태에서 지금 130만 원에서 50만 원 그러니까 매월 80만 원을 줄인 거면 정말 많은 보험료가 줄어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리모델링 후에 모든 가정이 이렇게 보험료가 내려가는 건 아니겠죠?
0: 네, 물론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방송을 들으시고 우리도 3인 가족인데 보험료 50만 원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고요. 일단은 그 3인 가족의 총 보험료가 50만 원이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다 똑같은 보장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아빠의 보장이 가장 많아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의 연령이나 뭐 성별, 건강 상태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연자님의 경우에는 가족 모두가 건강 상태가 상당히 좀 양호했어요. 그래서 최근 10년 이내에 별다른 병원 치료력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좀 점검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님들도 나도 그러면은 그렇게 줄일 수 있네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1: 건강하면.

0: 네, 각 가정마다
1: 네.
0: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보험 점검을 하셔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건강하면 또 건강체 할인 상품이 있다.
0: 네.
1: 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할인 상품이라고 하면 뭐 당장 집어서 좀 장바구니에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 건강체 보험이라는 건또 정확히 뭘 말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2: 네, 건강체 보험은 이제 보험회사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건강 기준으로도 5년 이제 보험사에 그 알릴 의무가 있거든요. 보험사에 대해서 과거 아팠던가 뭐 다쳤던가 그 의무가 보통 5년이었어요.
1: 네.
2: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 뭐30 이상 약 처방, 그리고 뭐 상해나 질병으로 7일 이상 통원할 수 있는 경우 이제 고지 심사가 되었다면 요즘에는 10년 고지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5년 이전에도 내가 뭐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다고 하면 등에 따라서 보험사 그 상품별 고지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건강체 보험이라고 해서 건강 조건을 충족해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은 보험 점검은 결국 그 건강할 때 미리 해두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0: 네, 건강하고 아프기 전에 미리 하시는 게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일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간혹 내가 이제 건강체 할인 이 특약 이야기를 듣고 과거에 병원 갔던 걸좀 숨길까라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병력을 임의로 누락을 하거나 사실을 다르게 고지하시게 되면 가입할 때 문제가 없을 수 있다 하더라도
1: 네.
0: 나중에 보상받을 때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 네.
0: 이 과정은 반드시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아, 비밀은 없다.
0: 네.
1: 언젠간
0: 다
1: 걸린다. 네,
0: 밝혀집니다.
1: 다 솔직하게 말해라.
0: 네.
1: 네, 그리고 우리 사연자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랫동안 보험료는 냈는데 보험금은 단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아깝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0: 네, 소위 말해 이제 본전 생각난다 하시는 분들
1: 맞아요.
0: 많으신데
1: 네.
0: 우리가 이제 보험 상품은 일반적인 은행의 접근과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내가 낸 돈을 돌려받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잖아요.
1: 그렇죠.
0: 예를 들어서 평생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갈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예측 하지 못했던 큰 질병이 발생되게 되면 치료비가 발생될 뿐 아니라 소득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위험도 함께 올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 나는 보험금 한 번도 못 받았으니까 나 이거 보험 가입한 거뭐 손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내 위험을 대비하는 것 대비 적절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지 요 부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좋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도 보험료가 좀 부담스러운데 130에서 50만 원? 너무 부럽다. 네, 이런 분들 있을 것 같아. 없는지 한번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립니다. 머니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네, 머니 특별시 제가 아까 소비자 민원실로 가봅시다 했는데 가기 전에 오늘 사연에 아직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좀 안 풀린 게 있어서 조금만 더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사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역시 보험료가 1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었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자, 근데 이 돈을 또 남는 돈에 놀릴 순 없잖아요. 아까 노후 대비도 하고 싶다 우리는 사연자님이 말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1: 네, 매월 그 80만 원 보험료 줄었잖아요. 네. 근데 1년이면 1000만 원입니다. 물론 보험료가 줄었다고 그 돈을 이제 모두 소비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런 여유자금이 생겼다면 비상자금을 마련하던가 자녀 교육비, 노후준비, 대출 상환 등 여러의 가정의 우선순위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청취자님도 기존 보험료에서 130만 원을 내면 은퇴 계획이나 다른 그 재무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보험료를 조정한 뒤에 매월 일정 금액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셨다고 굉장히 상당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0: 네, 그러면 평소에는 보험을 그냥 유지하더라도 이럴 때는 꼭 다시 한번 봐야 한다 하는 시점이 따로 있을까요?
1: 네, 우선 뭐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점검을 안 받았으면 당연히 보험 점검을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인생의 재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시작했던가 직장을 그만뒀던가 이직을 했던가 아니면 소득이 줄었던가 뭐 자녀가 결혼했던가 여러 가지 그런 재무적인 그런 이슈가 있잖아요. 은퇴를 그렇죠. 앞두고 있던가 네. 뭐 가정의 재무 상황이 바뀌는 순간에는 반드시 보험 점검을 함께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보험을 정리할 때도 새로 가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뭐 조건부터 확인한 뒤에 현재 소득에 맞게 조정을 하는 게 좋겠네요.
2: 네, 우리 이제 사연자님처럼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었다거나 사업을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보험료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보험을 먼저 해약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제가 요 전에 다섯 가지 순서대로 먼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걸 권유드려요.
0: 네. 오, 자 이런 체크리스트 좋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확인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뭔가요?
2: 네. 첫째로는 현재 가입한 보험을 전부 다 확인을 좀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중복이 되거나 필요성이 좀 낮은 보장을 먼저 찾아내시는 거고요. 네. 셋째는 실손보험과 주요 질병에 대한 진단비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핵심 보장을 먼저 좀 확인을 한 다음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인지 요 보험료 수준을 먼저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상황에 따라서 갱신형과 비갱신형 보험을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면서 가족보험료 월 130만 원이 부담이 된 우리 50대 청취자님의 고민 사연이었는데요. 상담을 통해 가족보험을 전부 다시 살펴보고 중복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보장은 줄이고 실손과 주요 진단비 같은 핵심 보장은 남기면서 월 보험료를 약 50만 원 수준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무조건 해지부터 하면 안 되고요. 소득이 달라졌다면 지금 형편에 맞게 보험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좀 재무 상황이 변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 번 기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머니 특별시 2부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네, 머니 특별시 2부 바로 시작됐습니다. 재무 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0: 지금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는데요. 1580님께서 오래전에 가입한 종신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얼마 전 약관 대출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망보장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보험을 정리할까 고민 중입니다. 이 경우 약관 대출 받은 돈을 먼저 다 갚고 해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대출금이 남아있어도 정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1: 네, 이 보험사에서 약관 대출을 해줄 때그 약관 대출 가능 금액이 설정되어 있어요.
0: 네.
1: 근데 이제 그거는 보험을 해약했었을 때 발생되는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약관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이제 궁금하신 점처럼 설마 내 돈을 먼저 대출을 갚고 그다음에 보험을 해약해야 되냐
0: 네.
1: 이걸 물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해약하시게 되면 발생되는 해약 환급금으로 기존에 받았던 약관 대출을 먼저 상계하고 남는 금액을 돌려받고 보험이 정리됩니다.
0: 그렇군요. 자, 다음 또 볼게요. 우리 이오이님께서 건강보험을 하나 유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암이나 뇌, 심장, 혈관 질환 치료비 특약도 따로 챙겨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특약 얘기 많이 하죠. 자, 새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 이런 특약만 추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
0: 네.
2: 아쉽게도 이제 기존의 보험에서는 뭐 새로 나온 특약이라든 신약이라든가 뭐 특약 추가 자체가 보장 자체가 추가가 안 되고요. 대신에 줄이던가 뺄 수는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필요한 보장이 있다면
0: 네.
2: 그 부분만 별도로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추가는 따로 안 되지만
2: 네,
0: 빼는
2: 맞습니다.
0: 건 가능하다.
2: 맞습니다.
0: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보험 관련해서 아니면 재무 상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자, 다음 민원은 5442님 문자인데요. 저는 40대 여성인데요. 어머니께서 5년 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고, 최근에는 언니도 갑상선 결절로 수술했습니다. 가족들이 연달아 갑상선 쪽으로 치료를 받다 보니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갑상선 관련 가족력이 있다면 어떤 보험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또 가족 중에 갑상선 암이나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받은 분이 계시면, 나도 괜찮을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1: 네, 근데 나도 괜찮을까라는 걱정 뒤에는 보험을 추가로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좀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보험을 먼저 알아보기보다는 현재 내 갑상선 상태를 검진으로 좀 확인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이 갑상선 암은 여러 가지 뭐 발생 위험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 국가암정보센터 자료에 따르면 갑상선 암의 약 1에서 5% 정도는 유전성 암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금 청취자님처럼 뭐 어머니뿐만 아니라 뭐 형제 자매까지도 이렇게 갑상선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라고 하면 평소보다 조금 더 건강 검진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시는 게 먼저 필요하겠죠.
0: 맞습니다. 자,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자, 퀴즈 주시죠.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관련 질환의 보험을 무조건 더 많이 준비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제가 좀 찍기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하다 보니까 문제 유형이 비슷하더라고요. 자, 무조건 이런 단어가 들어갔다면 저는 X일 것 같습니다.
2: 아, 역시.
0: 맞죠?
2: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0: 네, 설명해 주시죠.
2: 네. 보험을 더 늘리기보다 현재 어떤 보험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0: 네.
2: 보험이 잘 됐는데 굳이 추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가장 볼건암 진단 자금인데, 갑상선 암은 상품에 따라서 유사암이나 소외암 등으로 분류돼 일반암보다 진단비가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암 진단비가 5천이면 1억 원이라 해도 갑상선암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별도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0: 네.
2: 암 진단이 5천이 1억에서 몇 프로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이 갑상선 관련 특약만 따로 늘리기보다 지금 가진 암보험이 갑상선암을 어떻게 보장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네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보장 내용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0: 네.
1: 갑상선 관련된 수술, 뭐 이런 부분들이 잘 보장이 되는지 보셔야 하고요. 우리가 갑상선 결절이 있다라고 해서 모두 다 갑상선 암으로 진단되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뭐 간혹 악성이 아니라 양성 결절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갑상선 질환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암 진단비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이 관련된 수술비, 뭐 특정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2: 그리고 이제 보험과

0: 가입하기 전에 갑상선 추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지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1: 네.
0: 최근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뭐 초음파상의 이상 소견이 있거나 아니면 의사로부터 추가 검사 재검사 권유받은 상태라면 이를 단순히 뭐 큰 질병이 아니겠지 괜찮겠지 생각하셔는 안 되고요.
1: 네.
0: 보험사의 그 보험 가, 그 알릴 의무 시 고지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1: 네. 자, 그러면 우리 5442님처럼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는 경우에는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준비해 보면 될까요?
2: 일단은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죠. 나의 정확한 상태를 알아야 적절한 이제 준비를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검진이 그래서, 먼저.
2: 네, 검사를 받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1: 네.
2: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먼저 이제 분석을 해야 합니다.
1: 네.
2: 그 암보험 보통은 아마 다 대부분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게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게 되면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꼭 보셔야 하는데 대부분의 보험 상품이 일반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뭐 소외감 진단비 이런 식으로 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적게 지급받는 형태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셔야 하고 그 외에 수술비나 뭐 항암 치료 관련된 보장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1: 네.
2: 살펴야 하는데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해서 나는 갑상선 암 진단 시에 5천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2: 이런 소외감 이런 지급 내역들을 정확히 따져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부족한 부분만 보완하면 됩니다. 이미 뭐 충분한 암 진단 자금이라든가 뭐 가족력이 있다는 이유로 뭐 암보험을 계속 추가해서 가입하기보다는 그럼 나중에 보험료에 또 부담돼서 또 유실할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반대로 암 진단비가 부족하거나 갑상선 쪽에 보장이 지나치게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만 보완하시면 됩니다.
1: 네. 물론 이제 모든 암이 참 힘겨운 싸움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 갑상선 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는 치료가 비교적 간단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뭐 이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누구한테나 뭐 동일한 치료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갑상선 암이라고 가벼운 암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되고요.
1: 네.
2: 사실 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한테는 큰 일이잖아요.
1: 네.
2: 뭐 작은 암, 큰 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초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좀 자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1: 자, 그럼 문자 주신 5442님처럼 건강검진을 앞두고 보험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과 보험 가입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 걸까요?
2: 네, 일단은 먼저 검진을 통해서 그 나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잘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은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막 여러 개를 막 가입하시거나 그런 거는 절대 저희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40대, 50대라고 한다면 물론 암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뇌나 심장 관련된 이런 다른 중대질환에 대한 보장도 같이 준비를 꼭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네. 그 부분만 많이 가입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1: 네.
2: 가족력은 결국 보험을 많이 가입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내 건강과 보험을 한번 점검해보라는 신호로 생각하셔야겠습니다.
1: 네. 가족력이 있다고 해서 보험부터 무조건 늘릴 게 아니라 먼저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지금까지는 암 진단비와 수술비 보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가족력은 보험을 많이 들라는 신호가 아니라 건강과 보장을 한번 점검하라는 신호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소비자 민원실 다음 민원 만나볼게요. 2557님께서 저는 50대 남성인데요. 최근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아직 진단이나 약 처방은 받지 않았고 식단과 운동으로 관리해보라는 말이 들었는데요. 주변에는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먹는 친구들이 많아 걱정됩니다. 지금이라도 고혈압, 고지혈증과 관련해서 어떤 보험을 보강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자, 건강검진에서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 보험부터 보강을 해두는 게 좋을까요?
0: 네, 그보다 먼저 이제 검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요.
1: 네.
0: 단순히 수치가 높게 나온 것과 의사에게 질병 의심 소견이나 추가 검사 권고를 받은 것은 보험가입 심사에서 다르게 좀 볼 수 있거든요.
1: 네.
0: 특히 최근에 건강검진에서 질병 의심이나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다면

0: 보험가입 시 알릴 의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 진단을 받은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또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1: 네. 자, 그러니까 건진에서 이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겨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리고 50대라고 한다면 네. 이제 보험을 보충할 때 고혈압 혹은 뭐 고지혈, 뭐 당뇨 이런 이제 질병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심혈관 질환, 뭐 뇌혈관 질환 등 이렇게 더 큰 보장을 중심으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 같은 이제 질병은 당장은 큰 치료비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가 잘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차후에 이제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등 이런 질병을 진단받을 위험이 더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명 하나에 좀 보험을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네. 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큰 질병에 대한 그런 보장 구조를 점검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고혈압 진단비나 고지혈증 진단비 같은 특약을 뭐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오히려 50대라면 보험료를 무리하게 늘리기보다는 실제로 큰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혈관 진단비와 수술비 중심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좋겠습니다.
2: 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건강검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냥 단순히 혈압이 조금 높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라는 건지 아니면 약을 처방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뭐 추가적인 검사를 좀 필요로 한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가 있는지 정확히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네. 그럼 이런 내용을 확인을 한 뒤에 일반 상품으로 심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 외에 뭐 유병자 보험 같은 형태로 이제 점검하셔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험 점검은 건강검진을 받기 전에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1: 네. 자, 그렇다면 아직 약을 복용하기 전이라면 오히려 지금 보험을 점검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네요.
2: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건강 상태와 기존에 내가 유지한 보험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미 뭐 뇌나 심장 관련된 혈관 진단비가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러면 굳이 중복해서 또 추가로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유지한 보험, 뭐 10년 가까이 유지한 보험이 있는데 좀 보장 부분이 협소하게 되어 있다. 뭐 뇌졸증, 심근경색만 보장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반드시 점검해서 좀 보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 네. 자, 그러면 5257님처럼 이 검진에서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온 분들은 보험을 점검할 때 무엇부터 확인하면 좋을까요?
0: 일단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연말에.
1: 네.
0: 그죠? 그래서 첫째, 그 건강검진 결과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1: 네.
0: 둘째, 가입한 보험에서 뇌하고 심장 관련 보장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셋째,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혈압, 고지혈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네. 혈관 질환, 뇌혈관, 심혈관, 뭐 수술비처럼 큰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겁니다.
2: 네, 그리고 간혹 이제 건강검진 결과에 이제 의심 소견 혹은 뭐 의증 이런 걸로 이제 진단받았다고 해서 그런 거를 고지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1: 네.
2: 근데 그것도 반드시 사전에 고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1: 네.
2: 우리가 이제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검진 전에 보험 점검 미리 하시고 건강검진 받는 게 더 유리하다 이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보험을 더 준비해야 할지 고민 사연 만나봤는데요. 무조건 관련 특약부터 늘리기보다 검진 결과를 정확히 확인하고 지금까진 뇌 심혈관 보장부터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만 필요한 만큼 보완하되 검진 결과나 의심 소견은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건강검진 계획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텐데요. 건강검진 전에 내 보험부터 점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우리 집 보험 점검 좀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방송 끝나는 대로 순차적으로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릴게요. 우리 283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건강검진을 받고 혈압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거나 용종을 제거하게 되면 바로 보험 가입이 힘들까요? 만약 힘들다면 시간이 얼마나 지나고 가입해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건강검진 끝나자마자 아니 건강검진 할 때 용종 바로 제거했습니다 하는 경우도 꽤 흔하거든요.
0: 많죠. 내시경 하다가 바로
1: 맞아요.
0: 알려주니까 보험사에서.
1: 네.
0: 그래서 뭐 조직 검사를 바로 하겠다 이런 뭐 얘기도 있고
1: 네.
0: 보통 그런 경우는 최소 한 달 길게는 3개월 후에 보험 가입이 진행되고요.
1: 네.
0: 당연히 뭐 용종을 제거했다 그래서 보험 가입

0: 되겠습니다.
1: 간단한 수술이지만 그래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5633님이 아내가 갑상선 결절로 로봇 절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비급여 수술이라 걱정됩니다. 자, 2세대 실손으로 수술비 청구 가능한지 또 수술 후 조직 검사에서 암이 아니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2: 네. 네, 당연히 보장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네. 2세 실손은 급여 그 비급에 상관없이 네. 수술하게 되면 대신에 이제 통원은 한도가 이제 25만 원 한도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보장받는 거고 네. 입원을 하셨으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90% 보장받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로봇 수술도 보장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2세 두 분이 네, 사이가 좋으시네요. 눈치 보면서 막 양보를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만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0: 네, 오늘 저도 좀 느꼈는데요. 건강검진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보통은 11월 연말 가까워지시면 건강검진들 하시잖아요. 네. 그 전에 보험점검을 꼭 먼저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2: 네, 오늘 사연처럼 이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재무적으로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네. 은퇴라든가 퇴직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그 고정지출이 굉장히 부담될 수 있어요. 보험료 때문에. 이럴 때는 항상 그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조율해서 가정에 맞는 보험료를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1: 네, 좋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우,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중에 놓치신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날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7: 서울 시내의 힘겨운 퇴근길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만 봐도 이제는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구간이 아주 긴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호대교 조금 지나 있었던 사고는 방금 정리됐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 쪽으로 쭉 밀려있는데 홍지문터널 입구에서 있었던 사고 여파고요. 또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방면은 거의 전 구간 밀립니다. 특히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진입할 때까지 시속 10km대로 정체가 극심합니다. 강남권도로 중에서는 동작대로 남태령에서 사당역을 지나 이수역 쪽으로, 언주로도 내곡라대목 이전부터 개포지하차도 쪽으로 정체가 아주 심한 상태고, 반포대로 서초역에서 반포대교 쪽으로도 움직임 투랍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0: 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입니다.

0: 여기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저녁 7시가 다 됐지만 서울시내 최근 정체는 여전합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나들목에서부터 내부순환로 진입하는 데 30분 정도 걸리고요. 화랑도도 삼육대학교 이전부터 화랑대 역 쪽으로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은 사고가 두 건이나 났습니다.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사고 났고 강동대교 아래에서도 사고 나서 4차로와 5차로 차로 두 개가 막혀 있습니다. 반대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은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밀려 있는데요. 여기 통과하는 데만 1시간 10분 정도 걸리고 강 건너 강변북로 반포대교까지는 흐름이 좋아졌는데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가 아주 심합니다. 시속 10km 뜹니다. 서부간선도로도 고척교에서 성산대교 건널 때까지 강북방향으로 정체인데 특히 자유로 쪽으로 가려는 차들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0: 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라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4: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5: TBS 교통정보. 국회대로 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정체가 심합니다. 경인지하차도 안에서부터 신월 지날 때까지 쭉 밀려있는데요. 이어지는 경인고속도로 신월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사고 났기 때문입니다. 이후로도 북평에서 서인천 쪽으로 움직임 둔한 상태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행담도 휴게소 부근부터 서해대교 끝쪽으로 물려있는데요. 서해대교 끝부분 1차로와 2차로를 막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여주 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 쪽으로 도로 노면 포장 공사로 차로가 일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소통 상황 많이 좋아졌지만 올림픽대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여전히 길게 밀려 있습니다. 강변북로도 동작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관계 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0: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1: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2: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3: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4: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호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저 오늘 기가 막힌 사실 하나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피아노 원래 이름 뭔지 아세요? 피아노 원래 이름이 피아노 포르테로예요. 이탈리아어로 작게 피아노하고 세게 포르테. 원래 이게 원래 이름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줄여서 피아노 피아노 하는 거였잖아요. 진짜 궁금한데 여러분이 혹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이 내용도 좀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로얄 블러드 피규어 아웃 들으셨습니다. 1728번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제 기억에 한 달 전쯤에 이 노래 제가 틀었었거든요. 그때도 같은 분께서 신청을 해 주셨죠.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고 보면 딱 꽂히는 노래가 있으면 계속 들어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이 1728번님이 이 노래인가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여느 말에서 말씀드린 그 피아노의 원래 이름 피아노 포르테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 노래 나가는 중간에 제가

강정호 PD한테 물어봤어요. 아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저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 일단은 다행이다 싶긴 한데,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뭐 생각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피아노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되는 거지, 뭐.

오지 오스본, 바게트 문, Foreigner, I want to know what love is. 두 곡 들으셨습니다. Foreigner 노래는 48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야, 이 바게트 문 오랜만에 듣네요. 오지 오스본. 제가 대학 다닐 때,

스쿨 밴드를 하는데 우리 선배 밴드가 이 노래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사실 듣는 거는 헤비메탈을 좋아해서 듣긴 하는데 아, 저는 이런 노래 너무 쎄가지고 못하겠던데. 아무튼 대학 다닐 때 실컷 들었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신청곡들 많이 보내고 계시는데요. 제가 굳이 뭐 선곡을 뭐 이렇게 좀 선별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어저께죠 아마 송창식 피리 부는 사나이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 이거 권순우의 새벽 공감에서 라는 그런 시건방진 생각을 잠깐 했다가 아 내가 뭐라고 노래를 이렇게 평가를 하나 싶어서 여러분들도 장르에 구애받지 말고 편안하게 신청곡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he Black Keys, Lonely Boy. 이어서 Poison, Every Rose Has Its Turn. 두 곡 들으셨습니다. 블랙 키스, 이 밴드도 잠깐 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밴드도 진짜 전형적인 인디밴드였어요. 정말로 공연을 다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2인조 밴드인데 둘이서 잔디 깎는 알바를 계속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2011년에 방금 들으신 론리 보이, 이 노래가 그래미에서 터지면서 완전 스타덤에 오른 그런 밴드입니다. 정말 참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즐기고 잔디 깎으면서 투어 다니다가 이렇게 자기의 음악 세계를 성취했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네, 좋습니다. 포크곡 한 곡 듣겠습니다. 노보 아모르 앙코르.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5번님입니다. 순우디 가끔 제 신청곡 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도 잘 받았습니다. 고민 상담은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오늘 처음 써봅니다. 요즘 퇴근하면 운동도 하고 책도 읽으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결국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보다가 그냥 하루가 끝나네요. 다음 날이면 또 후회하고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저는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많이 지쳐서 그러는 걸까요? 계획한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보내셨네요. 자, 여러분님. 누구나 하는 걱정이죠, 뭐.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뭐 의지가 약한 거가 맞긴 맞죠. 동기부여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의지가 약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2415번님도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제가 저한테 스스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너 그거 왜 하려고 그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2415번님 한번 해보세요.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1년 후에 과연 내 몸 상태는 어떻게 돼 있을까?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주변에서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줄까? 또 꾸준히 운동을 했을 때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나는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생각보다 꽤 흐뭇합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책을 꾸준히 읽었을 때 내 상태가 어떻게 될고, 꾸준히 읽었을 때 한 1, 2년 후에 나의 그 지적 상태는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 또 사람들과의 대화는 얼마나 깊이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한번 해보세요.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3년 후, 4년 후 달라져 있는 2415번님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우디의 제안이었습니다.

스톤 템플 파일럿 인터스테이트 러브송 들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 1호번님께서 이런 비법을 알려달라고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사실 여러 가지 계획한 거를 잘 못해요. 특히 운동. 말로는 계속 하루에 턱걸이를 내가 꼭 세 개는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특히 저는 이제 운동 쪽은 정말 의지가 약한가 봐요. 의사가 운동 안 하면 죽어요 그러면 하겠죠. 네, 이사 여러분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이사 1호번님 같은 그런 또 다른 사연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White Snake is this love. 이어서 Cutting Crew, I just did in your arms.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utting Crew 노래는 848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오랜만에 들었네요. 9845번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권순호 밴드 특집인가요? 잘 듣고 있습니다. 흥미롭고 독특한 방송이네요. 새벽 공감 응원합니다. 네, 추석 특집 비슷하게 권순우 밴드 소개하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참 많이 보내주셨어요. 권순우 밴드 화이팅. 2349번님. 유치원 때부터 부모님이 팬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되었네요. 유치원부터 부모님이 팬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제 팬이 부모님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지금. 네. 그리고 0860번님, 실시간으로 듣고 있다가 문자 보냅니다. 권순우 밴드 화이팅.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그날 참 많이 보내셨네요. 하나만 더 읽을까요? 엔젤맘님, 오늘 권순우 밴드 노래 반갑고 좋았습니다. 많은 곡들 중에 이 바람 속에가 지금 계절과 제일 잘 어울리네요. 특히 하모니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개성 강한 보컬로 못 살겠네 하지 마시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제가 생각보다 인기가 많은데요. 그날 정말 문자를

5448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이게 중간에 한번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노래 중간에 끊어질까봐 그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고 뭐 저는 불편한데 TBS의 편성 구성이 이렇게 됐으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는 1시간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4: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0: 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4: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3: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1: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0: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1: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0: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1: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0: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1: 무슨?
0: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한층 더 차갑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가량 낮고요. 또 대관령의 경우에는 영하 0.3도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한편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서강대교, 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또 여의도 부근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압구정동 반포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방면으로는 도봉터널 중간 지점부터 월계 1교까지, 또 군자교에서 용비교 사이가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0: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아침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2도고요. 한낮에도 서울은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옷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기 바라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까지 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도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 2차로에 사고 있는데요.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성산대교부터 많이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부터 성산대교까지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과 반포 압구정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철교부터 청담대교까지 이후로도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표입니다.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1: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고요. 서울은 한낮에 21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시기입니다.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한편 지금은 돌발 상황이 많습니다. 고속도로 중 서해안고속도로가 목포 방면으로 서서울요금소 부근 1차로에 사고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면으로 달래내 부근에 사고가 있는 데다가 또 서초 나들목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이 두 건의 사고와 주변 통행량도 몰리면서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가 밀립니다. 분당수서로는 청담대교 쪽으로 지금 복정 나들목에서 탄천일교 사이가 정체고요. 청남 방면으로는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승용차 석대가 관련된 사고 있었고요. 사고 차량 1차로와 3차로에 세워져 있어서 뒤로 정체가 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